0: 사람들의 자택 등에서 압수물 확보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3: SK 역사가 결국
4: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3: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전자는 회사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 세수와 기존 당해 연도 세입 예산 상회분인 초과 세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0: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수 없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0: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온라인상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이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4: 안도걸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당위원장입니다.
3: 특별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2: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5: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6: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4: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국회의원으로서 사격이 없습니다.
2: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재명 치하에서
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2: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김건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증거를 놓고 김건희 씨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1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가정에 대한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9: 30대 친모 A씨는 20개월

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A씨가 비싼 분유를 직접 사 먹인 행동 등에 주목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이 몸 상태에 대해 관계자와 상의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도 직접 참석한 점을 보더라도 계속 양육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딸을 살해할 고의나 이유가 없다고 본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YTN은 A씨가 아이들 생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지자체나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도 부족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건강상태 점검이나 최소한의 양육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굶주려 숨진 피해 아동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어려운 상황을 짚으며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YTN New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남과 전남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라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수해 복구가 덜 된 상태라 걱정입니다. 이상을 감지하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서운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북은 1차로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넘게 수습 중이고요. 여파로 북천안나들목에서 천안나들목까지 8km가량 정체입니다. 서울방향은 강남권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에서 강원지역 가는 길 정체는 많이 줄었는데요. 서울량 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8km가량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구리방향은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강서와 여의도에서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기다리던 주말 아침이에요.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푹 쉬면서 풀고 싶긴 한데 곳곳에 비 소식 들려오고 또 습한 무더위 속에 주말 계획 세우기가 참 애매하죠. 일단은요, 지금은 흐르는 음악에 몸 맡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은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세일링.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덥고 습한 주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에만 있기는 좀 아쉽죠. 오후에는 소나기를 좀 피해서 시원한 그늘 코스를 따라 걷는다거나 집 나간 입맛 되돌려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먹는 계획 같은 거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침은 좀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뭘 하면 좋을까 찬찬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그런 시간 보내시는데 듣기 좋은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 통해 참여해 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브릿지 하임님, 4723님, S01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죠.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리차드 막스, 누비 브라더스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시각 오전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전자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삼성전자 이사회는 임직원 보상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새로 적용하는 9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번 8차 최고 가격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은 이전과 같은 리터당 휘발유값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기금 소진과 관련한 정부 부처 사이의 혼선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어제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83년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밝혔는데 국민은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미래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2030 세대에게는 직무유기로 보일 거라며 책임지고 정부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7843님, 후텁지근한 날씨 덕분에 불쾌지수가 좀 오릅니다. 그래도 앵커님의 청량한 목소리가 편안해서 출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8307번님,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 들으며 오전 계획하고 오후까지 계획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1069번님은 와 오늘 날씨에서 가을을 느끼셨나 봐요. 하우스에서 고추 따고 있는데요. 시원합니다. 맞아요. 한창 더웠던 거 생각하면은 날이 많이 풀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9662번님 진짜 죄송한데요. 굿모닝 굿나이프는 다시 듣기가 없나요? 재방송은 있는데 다시 듣기를 찾을 수가 없네요. 뉴스 앤 뮤직도 파이팅이요 하셨어요. 맞아요. 굿모닝 굿나이프가 저희가 웹상에 올려온 다시 듣기는 없고 재방송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오후 4시 20분 그리고 평일 밤에는 9시 20분에 저녁 9시 20분에 저희가 재방송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들어주시고요. 굿모닝 굿나이프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오전 뉴스 앤 뮤직도 지금처럼 계속 즐겁게 들어주세요. 준비된 노래 두 곡도 역시 팝입니다. 먼저 이 노래 만나보죠.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존 트라볼라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그리스 OST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 are the one that I want 함께 들으셨고요. 이보다 먼저 흐른 곡은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6시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와 통영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례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오는 23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최근에 거론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들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안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한 동료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잘못은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도 SNS를 통해 전두환 존영을 당사에 걸자 주장한 고성국 씨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송치된 박민영 대변인에겐 중앙당이 슬슬쩍 경고로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곡 준비했고요.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마돈나의 홀리데이 전해드립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과 제주는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남부 내륙 지역은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전주 34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성수 부근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인데요. 현재 처리 중이고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 일산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남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구간 정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구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7: 아침까지 중부에 강하게 쏟아지던 비는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그쳤습니다.
8: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이제 그쳤다고 보면 될까요?
9: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중부를 지나면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경기 여주에는 시간당 45.5mm가 쏟아졌고요. 강원 원주와 경기 용인, 이천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서해상에 또 다른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북한 쪽으로 놀라갈 걸로 보입니다. 중부의 체계적인 비는 사실상 끝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소나기는 짧게는 몇 분에서 수십 분 사이에 집중되면서 갑자기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식간에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인데 오히려 오늘보다 더 덥다고요?
9: 네, 경남 양산은 오늘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내륙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이 30도 등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서 중부도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폭염이 다시 강해지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비 우리나라를 다시 덮으면서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상 중인 태풍 4호대 리턴스입니다.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간접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뿌릴지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강화할지는 진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7: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점대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늘 새벽 4시 21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인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어제 아침에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규모 2점대 지진이 6차례 잇따랐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강수석 대변인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 이런 가운데 토사가 덮쳐 피해를 본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8: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사 유출이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또 걱정입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10: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소형 굴착기가 들어가 가득 찼던 토사를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5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1: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나 그렇고 씻는 거 이런 것도 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 새끼를

0: 챙겨주신다 하지만은 제 집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긴 있었죠.
1: 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동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날 때까지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당시의 충격이 컸던 데다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 나 지금 정신과 치료 가야 돼. 정신과 치료 받으려나 보네.
1: 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산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4: 경상남도
3: 아파트
4: 자연재난과 사무관입니다.
3: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주민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5: 산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고 전부 산타가 해야지. 당연히.
1: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도 행정적 기준으로 피해 수습마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6: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라는 예상치 못한 과제를 마주하게 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7: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내년 지구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 장기 예보 책임자 애덤 스카이프는 현지 시간 20일 BBC 방송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에서 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합니다. 영국 기상청은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데 엘니뇨가 절정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엔 평년보다 3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최소 2년 반 동안 내 임기 중에는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북한을 염두에 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게 싫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은 핵으로 무장한 김 위원장을 달리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목적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 한국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북미 대화 목적은 말하고 싶지 않고 나와 김정은의 사이가 좋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내가 대통령일 때 더 안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반면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한핵이 국제평화연구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발언 대신 잘 정리된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0: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안정원을 만날 겁니까?
1: 확인해야 그렇습니까?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3: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1: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피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 대화성사 자체에 목표를 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협상 과정에 반영할지도 과제입니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행보와 북한의 통미 봉남 시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페이스메이커 외교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강원도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당 외교 추진단을 바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이처럼 환호 작약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또 다른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만이 거론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엿새 만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미 통상 현안 대응의 시급성이 이례적으로 빠른 후속 인사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6: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7: 김정관 이해가 산업통상부 있었고요.
6: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5: 미국이 우리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0: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YTN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은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끝이 보이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도로 위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이 매우 혼잡해서 차간 거리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더 필요하겠고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서초 가는 길 5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판교나들목부터 속도 느려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구간,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여전히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말입니다. 종일 에어컨 켜고 전자기기 곁에 두고 지내기가 쉬운 요즘인데요. 마침 오늘이요.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오늘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전기 절약 방법까지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되는 뉴스를 듣기 좋은 음악과 함께할게요. 10시 뉴스의 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은 주우카코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 뉴스의 뮤직 시작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조카커의 목소리로 이 시간 문 열었는데요. 오늘이 에너지의 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밤 9시부터 딱 10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불을 끄는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신청만으로도 기후 동행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에너지 절약하는 데 신경

조금 더 써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도 다양한 음악과 함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창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로베타 플락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까지 노래 두곡더 만나볼게요.

로베르타 플렉,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앞서 오른 곡 비틀즈의 Yesterday였습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감상하는 YTN 라디오 주말음악 감상 프로그램 10시 뉴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와 온라인상의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이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수대교 진입 구간에서 발견된 단차의 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현장 시험과 지반 조사, 과거의 단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은 물론 추가 침하를 일으킬 만한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 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해 11개 교량과 32개 진입로에서 단차가 확인됐지만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진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안전 연소 기법은 열 저항 성능을 크게 높인 덮개로 덮은 다음 그 위로 물을 뿌려 불이 옆차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기술입니다. 소방청은 해당 기술이 열폭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화염 분출로부터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얘기 안 해주셨으면요, 모를 뻔했어요. 지구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기쁩니다. 꼭 할게요, 8616님. 어제만 해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잊었습니다. 오늘이 에너지의 날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밤 9시 10분 소등 끄기. 저도 꼭 동참할게요. 8920번님. 저도요. 저도 잊지 않고.

동참하겠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세 곡 준비했습니다. 2분짜리의 짧은 노래들 세 곡을 연달아 만나볼게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에벌리 브라더스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짐 크로스의 Time in a Bottle.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국내 은행 최초로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RFI와 런던에서 원화 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해외 소재 금융기관으로 미국 유럽계 주요 은행과 국내 은행 해외 지점 등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내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로 출발합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3사 간의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에어의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먼저 출범하고 석 달 뒤에 저비용 항공사들도 통합하는 셈입니다. 카카오가 AI 시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 AI 0.36, 카카오 X 0.64로 결정됐으며 기존 주주는 이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배정받습니다. 카카오 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광고 커머스를 연결해 에이전틱 AI 시대에 걸맞게 성장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10시 뉴스앤뮤직 듀오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노래 3곡 준비됐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닐 다이아몬드 Song Song Blue,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시작하는 11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비라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안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부근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무가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버스 사고 발생했고요. 주변 3km 정도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에서 금광 3터널까지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 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운 분기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공항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성산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흑해 일대에서도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수출 능력은 사실상

0: 가장 마비됐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 러시아는 패트리언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이 얼마나 동원될지가 전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N-30의 사거리는 최소 600km로 북한은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더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2: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파트너, 무엇보다 미국이 적절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1: 이런 가운데
2: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흑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의 수출 능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터미널에서는 곡물 선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폐쇄되지 않은 수출 시설은 소규모 터미널 하나뿐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핵심 거점인 오데사를 또 공습하고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최근 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천 대 넘는 차가 침수됐습니다.
1: 해안가 매립지엔 침수차 수백 대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임형준 기자.
2: 네,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임 기자 뒤로 망가진 차들이 보이네요.
2: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현동 매립지에 있는 침수차 임시 보관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망가진 차가 보이실 겁니다. 누런 토사를 뒤집어쓴 차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항만 재개발로 매립된 곳입니다. 전체 59만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공원부지 일부인 1만 제곱미터 땅을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2천여 대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700여 대가 이곳 고현동 매립지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150여 대가 폐차장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차량 단독 사고 특약 등이 포함돼 있고 침수 피해를 인정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통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침수됐거나 창문을 열어놓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명준입니다.
0: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경남 지역 섬마을 역시 큰 피해를 봤습니다.
1: 육지와 멀어 중장비 투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찜통 더위 속 해경 대원들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마을 도로변에 거대한 토사와 꺾인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뒤편 산비탈은 무참히 깎여나갔고 좁은 주택가 사이로는 흙더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쓸고 간 경남 통영 한산도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는 온통 자갈밭으로 변했고 주민들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4: 개수술 사야하고 참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돈 벌려고 돈 벌이갖고 논을 사고 밭도 샀는데 그 너무 허망하게 많은 고생을 받아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3: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장비 부족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데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에서 중장비를 들여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해양경찰이 경비정 4척과 50여 명의 대원을 동원해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

0: 했습니다.
1: 톱은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기톱.
0: 대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마른 토사를 일일이 손으로 처리합니다.
2: 우리 마을에 해경대원 40여 명이 지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바다 위 상황도 비상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해상 부유물들이 여객선과 유람선 항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 방제정이 투입돼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교통이 불편한 그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 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서
4: 통영해양경찰서장입니다.
3: 속히 그 회복이 될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기록적인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섬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민관군이 힘을 더해 일상 회복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대규모 환원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가 어제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6: 네, 어제 삼성전자가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간 최대치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에 비교하면 대략 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약 30조 원 규모를 이번 3분기에 현금 배당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지만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선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7만 천 원, 전날 종가 대비 3.7% 떨어진 겁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미국의 국채 금리 재인상과 중동전쟁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주 환원 기대감 등으로 3.87% 상승 마감했는데요. 정규장에서의 거래는 아니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입니다. 이미 주주 환원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란 분석도 있고요. 나머지 재원의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며칠 전 40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한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주가 부양에 직접적 영향을 줄 방안이 부족한 점 등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음 주 정규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만큼 앞서 크게 낙폭을 맞았던 조정 국면을 딛고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추맹기입니다.
5: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서관들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8: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9: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8: 재판하는 걸 지켜봐 주시죠.
7: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4: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 대장과
3: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2: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찰청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가정에 대한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 30대 친모 A씨는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상태를 충분히 알고도 내버려둔 채 놀이동산 등을 찾아다녔다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1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지능인데다 어릴 때 적절한 양육과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A씨가 비싼 분유를 직접 사 먹인 행동 등에 주목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이 몸 상태에 대해 관계자와 상의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도 직접 참석한 점을 보더라도 계속 양육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딸을 살해할 고의나 이유가 없다고 본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YTN은 A씨가 아이들 생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지자체나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도 부족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 등 물질

0: 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할 텐데요. 비 소식도 겹쳐서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대구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목포 방향은 광명역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김포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노후지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모가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버스 사고 발생했습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가는 길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변이 많이 혼잡한 상태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 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부천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느지막이 아침을 시작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기 딱 좋은 8월 말 주말 오전 아침 11시 20분에 함께합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던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은 아무런 부담 없이 푹 쉴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전해드릴게요. 다양한 음악 준비했고요. 중간중간 꼭 들어야 하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11시 뉴스 앤 뮤직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달이면요 9월이에요. 9월만 돼도 한 해가 정말 다 갔다는 느낌이 좀 제법 들면서 진짜 하반기 느낌이 들죠. 햇볕은 여전히 강렬해서 아직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분명히 계절이 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각 무얼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앱 채팅창 통해 신청곡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노래 만나볼게요. 보아의 사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잭스키스의 무모한 사랑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보아의 차라, 잭스키스의 무모한 사랑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집단 학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아큰 귤레크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SNS 성명을 통해 지난달 14일 네타냐후 총리와 아페크 모스코비치 등 두 명에 대해 이스탄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 영장을 근거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킷 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과학자회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방위성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대한 군비 증액이 침략전쟁의 준비 완성을 위한 무력 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920번님,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YTN 경제라디오 그 새 이름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셨어요. 아,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경제 라디오의 새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의 새 이름은요. 경제 통마늘입니다. 경제 통마늘. 8616님 신청해 주신 그 번호가 1등 당첨됐고요. 그 밖에 후순위로 당첨

되신 분들 저희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 라디오 채널 통해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응모하신 이름에 나도 혹시 다른 당첨이 되진 않았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의 새 이름 경제통만을이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경제 라디오 통해서 전해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수진 아나운서만큼이나 톡톡 튀는 음악들 너무 좋습니다. 4471번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 가서 뭘 할까 설렙니다. 8962번님. 아, 뭔가 야간 근무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조금, 못 잤던 잠보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에 남은 주말을 아주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번 만나보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 중 선곡할 음악들을 저희가 골라보겠습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11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0대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늘 새벽 4시 21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릴 수

수 있는 정도인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도 아침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규모 2점대의 지진이 6차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신변보호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신변보호기간 중에 발생한 살인,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2023년 4건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6건, 지난해에는 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주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의 새 이름 경제통마늘로 지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경제 전문가 경제통이 전하는 최신 경제 이슈들 그리고 통장 잔고를 마구 눌려주는 라디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마늘 YTN 경제 라디오 통해서 알차고 든든한 경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8962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예요. 김신우의 귀걸이사 띄워드리고요.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까지 두 곡 전해드립니다. 12시 20분에는 뉴스 앤 트롯 그리고 강현구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

0: 대체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함정대는 발포 타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완규.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옥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릴 텐데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비라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오후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시 반부터 30분 동안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있고요. 이후 4시까지 행진도 있겠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 있습니다. 3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서 효자파출소까지 1개 차로를 통해서 행진 있겠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집회와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조양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토요일 정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주말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에는 아직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비는 잦아든 것 같은데 경기 북부에는 다시 비구름이 지나고 있다고요?
3: 네,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에 강한 비를 쏟은 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기 섬 지역과 북부, 강원 일부를 지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에서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소나기는 몇 분에서 수십 분 사이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식간에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내일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오늘보다 더 덥다고요?
3: 네, 경남 양산과 밀양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내륙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이 29도에 머무는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서 중부도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폭염이 다시 강해지는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다시 덮으면서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2: 태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델에 이어 오늘 새로운 태풍이 또 생겼다고요?
3: 네, 오늘 오전 9시에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잔장 부근 해상에서 맴돌다 다음 주 후반에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지켜봐야 할 건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을 향하는 날에 따라 간접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뿌릴지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강화할지는 진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토사가 덮쳐 피해를 본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복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사 유출이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또 걱정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4: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소형 굴착기가 들어가 가득 찼던 토사를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5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 근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6: 목포동 주민입니다.
5: 또 밤에 잠자는 거나 그렇고 씻는 거 이런 것도 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 새끼를 챙겨주신다 하지만은 제 집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긴 있었죠.
4: 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동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날 때까지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당시의 충격이 컸던 데다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5: 나 지금 정신과 치료 가야 돼.
6: 아파트 주민입니다.
4: 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산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사유재해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그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러했더라고요.
7: 박경호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사무관은
6: 아파트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4: 주민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8: 산이 무너졌잖아요.
7: 아파트 주민입니다.
8: 당연히.
4: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도 행정적 기준으로 피해 수습마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라는 예상치 못한 과제를 마주하게 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 자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 여성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9: 그렇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7살 장미란 씨가 포착된 마지막 CCTV 영상인데요.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

0: 5시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제주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서부경찰서 인력도 추가 투입해 수색하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된 지석 달이나 지난 탓에 CCTV가 대부분 삭제되는 등 수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비판이 거센데요.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처음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수색팀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겐 본인이 행적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 이후에도 15시간 정도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던 만큼 당시 바로 확인에 나섰다면 진척이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제주경찰청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실종된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종자에게 연락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도 모자라 자료까지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 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범죄와 연관이
5: 이용혁
4: 됐을 때는
5: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4: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훈 추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계획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6: 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규모를 고려하면 분석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전부터 저녁 7시쯤까지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또노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

0: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했지만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0: 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아들 재직 재단 등에 기부한 152억 원에 한정됐습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담긴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152억 원 기부금의 출처를 비자금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10억 원 정도씩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모두 152억 원이 아들이 있는 기관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 재단 측은 이를 두고 소득활동이 없는 김 여사가 152억 원을 벌었을 리 없다며 아직도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위를 메모에 적힌 904억 전체가 아닌 아들 재직기관 출연 152억으로 좁히면서 검찰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은닉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재단 출연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메모 전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만큼 현재 노소영 관장도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추후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뱀력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2: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 이제 제청 후보 관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4: 헌법에서
5: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4: 말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2: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단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윤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헌법적 방패라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집단 폭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0: 건강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량도 많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게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차량이 많이 몰려 있고요. 조양에서 동산 1터널까지 답답한 데다가 춘천 분기점 부근엔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도 꽤 길게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로 오는 길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내려가는 가운데 일직분기점 부근엔 사고가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계소, 서평택에서 포승분기점, 서산을 지날 때 밀리고요. 바란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 들어가는 길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달래리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는데요.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자, 그리고 천안에서 천안호두유계소, 남청주에서 주감유계소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게 여의 하류와 상류 사이 2차로에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앤트로
1: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저와 함께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에는 비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쓰기에는 살짝 애매해서 그냥 비를 툭툭 맞으면서 걸어갔는데 방송국에 도착하니까 옷이 좀 젖었더라고요. 아, 가랑비에 옷 젖는 줄을 모른다 이 말이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서히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없으면 좀 허전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짙게 남는 게 아닐까요? 라디오 듣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라디오는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YTN 라디오도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짙게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앤 트롯 첫 곡이에요. 영탁과 김연자의 주시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정호의 뉴스 엔트로 첫 곡으로 영탁과 김현자가 함께 부른 주시고 이거 듣고 왔습니다. 중독성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방송 여는 말로 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에 소나기 내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근데 외출할 일이 없다면 집에서 YTN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 힐링하는 하루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에서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9080번님께서 뉴스를 듣다 보면 긴장도 되는데 그때 음악을 들으니 편안하게 뉴스를 소비할 수 있어요. 뉴스를 알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만말입니다. 맞는 말씀. 저희가 노래도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또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김범용의 인생길, 이렇게 두 곡입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김범룡의 인생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말을 활용한 의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당내 민생 접촉 TF인 불금 정치 골목 민생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정치인의 불금은 특별하고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모범을 보인 이훈기 의원을 TF 간사로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모두에게 개방하겠다며 활동 결과와 소회, 민원 등을 담은 SNS 총합은 당의 매주 자산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한 데 대해 본인 재판부터 받으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라며 부패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중단됐다며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외치는 반부패 구호는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동료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강원도 영양군청의 전 공무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습 협박과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A씨 모두 마감 시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항소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며 죄값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3252번님께서 파주 비 많이 오네요. 자유로도 막혀서 부천으로 퇴근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849번님께서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계신

곳에 날씨 전해주셨습니다. 채팅창 CYW3751번님께서는 늦여름과 초가을의 중간 지점, 오늘의 소낙비가 왔다면 가을이 성큼 오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 처서인데, 처서매직이라는 말 아시죠? 처서만 되면 좀 날이 시원해진다 이 말인데,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처서매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습하고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가을, 너가 안 오면 어쩔 건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을을 기다려봅니다. 노래 두곡 띄워드릴게요. 서문탁의 빈잔, 그리고 안성훈의 돌릴 수 없는 세월, 두 곡입니다.

서문탁의 빈잔, 안성훈의 돌릴 수 없는 세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5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8시 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두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세 명이 현장에서 119 구급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일대 고속도로가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산본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에는 근처 공사장으로 향하는 탑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41살 남성에게서 음주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서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한 명이 구조됐고 40여 명이 한밤중에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스터디 카페와 PC방, 리빙텔 등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모아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 전국에 소나기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계신 곳의 날씨 어떤지 보내주셨는데 비가 지금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운전하신다면 항상 안전운전,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또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2시 뉴스앤트로 마칠 시간이요.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 두 곡 띄워드릴게요. 984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추가열의 여수행 보내드리고요. 또 문현주의 복 터졌네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29도 예상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그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돼서요. 서울도 내일 낮 기온 33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도심을 지나시는 분들, 서울 도심과 강남권 곳곳에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도로의 정체를 미리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낮 12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인도에서 집회가 시작됐고요. 오후 3시부터는 1시간 동안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경복궁역과 신교동 사거리를 거쳐 옛 효자파출소까지 한개 차로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마로니에 공원 일대도 혼잡한데요. 오후 1시 반부터 집회가 열린 뒤 오후 2시부터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 1가 안국동 교차로와 청와대 사랑채까지 두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늦게는 교보빌딩과 SK 서린빌딩, 청와대 사랑채 주변으로 집회가 이어지고요. 특히 오후 5시 교보빌딩 앞 행진은 참개 남로와 을지로 입구, 명동역 6번 출구 방향 한개 차로에서 오후 6시에는 SK 서린빌딩 앞 행진은 은 을지로와 태계로 한국은행 들어오는 구간 한개 차로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종로 을지로 쪽, 태계로 쪽 오후 시간 가시는 분들은 많이 막힐 것을 좀 짐작해 두셔야겠습니다.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길, 여기 비도 강하게 오고 있는데 여의 하류 부근 2차로에 사고도 발생해서 부근 많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방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는 수도권과 강원 일부는 낮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2: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파주 벽초지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파주는 다시 비가 내리는 거죠?
3: 네, 12시 40분 기준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이곳 파주입니다. 조금 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졌는데요.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 벽초지 수목원 안에 있는 파련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수도권과 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낮까지 최대 6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와 함께 기온도 오르면서 끈적합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곳곳에 폭염 경보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양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29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치솟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33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일겠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서 해안가를 찾았다면 방파제나 갯바위 등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1: 최근 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000대 넘는 차가 침수됐습니다.
2: 해안가 매립지에는 침수차 수백 대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4: 네,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보이는 차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4: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현동 매립지에 있는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망가진 차가 보이실 겁니다. 누런 토사를 뒤집어쓴 차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장에선 화물차와 지게차가 분주히 오가며 침수차를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항만 재개발로 매립된 곳입니다. 전체 59만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공원 부지 일부인 1만 제곱미터 땅을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2천여 대라고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700여 대가 이곳 고현동 매립지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150여 대가 이곳에서 폐차장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차량 단독 사고 특약 등이 포함돼 있고 침수 피해를 인정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통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침수됐거나 창문을 열어놓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명준입니다.
1: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 가운데 19호 태풍 나라도 오늘 새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는 강도 1의 세기로 잔장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바꿔가며 맴돌다가 다음 주 중반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2: 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촉발된 엘니뇨 현상으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핵심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가 결국 운영 축소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은 가뭄으로 인공호수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1일 통항 허용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이고 15일부터는 32척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대규모 환원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가 어제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어제 공시 이후 상황 정리해 주시죠.
5: 네, 어제 삼성전자는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간 최대치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에 비교하면 대략 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약 30조 원의 규모를 이번 3분기에 현금 배당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지만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 마켓에서는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7만 천 원, 전날 종가 대비 3.7% 떨어진 겁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미국의 국채금리 재인상과 중동전쟁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주 환원 기대감 등으로 3.87% 상승 마감했는데요. 정규장에서의 거래는 아니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입니다. 이미 주주 환원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나머지 재원의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며칠 전 40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한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주가 부양에 직접적 영향을 줄 방안이 부족했다거나 발표 환원 규모가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국제시장 상황과 함께 다음 주 정규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펀드채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만큼 앞서 큰 폭의 조정

0: 홍매를 딛고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옥숙 여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6: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 대장 홍혜정입니다.
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4: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7: 인플레이션 공포와 이란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놓은 고강도 처방들이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반발을 사는 등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 30만 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불만이 높은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물가 올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토마토와 딸기 같은 주요 농산물마저 관세와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9: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소매 업체들이 공감하겠지만 가격을 올리면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식료품점 사장입니다.
10: If you raise prices, guess what happens to sale? They go down.
8: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책이 단기적일 뿐 장기적인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성향의 목장주들이 이번 조치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9: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두려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총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성장을 통한 부채 해결 논리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9: 부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입니다. 지금의 사상 최대 성장이 부채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물가를 잡지 못하면 중간선거 참패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 관세를 낮추면 지지층 민심을 잃고 금리와 치솟는 부채 압박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사실상의 통제권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예고하고 나선 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른바 경제적 D-Day를 선언한 것은 당장은 무력 행동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란산 원유 대부분을 구매하고 있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 발
9: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12: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1: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2: 북미 정상회담이
9: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12: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11: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13: 북한은
9: 문성모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3: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줘. 이런 얘기인데.
11: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타고 양양 가는 길 강일과 양양분기점 일대로 빗길이고요. 화도와 서종 그리고 조양과 동산 1터널,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길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데 서종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밀리진 않지만 강촌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통도서와 영동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청주역에서 진입할 때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꾸준하게 속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천안 부근,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유계소를 통과할 때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멀리 서산을 지날 때는 차가 많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성남과 성남 요금소, 계양과 송내 사이로 차량 속도 떨어지는 가운데 반대쪽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나갈 때 또 소래터널에서 송내 진입할 때 계양에서 자유로 쪽으로 갈 때 10km나 속도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일산 쪽으로 합류하는 길이 차량이 유난히 많고요. 서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사이로 하남 일대에서도 잠깐씩 주춤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화이트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빗줄기가 살짝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꼭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운전하고 계신다면 꼭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12시에 이어 1시에도 트로트 듣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태진아의 동반자.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태진아의 동반자 함께 하셨습니다. CYW3751번님께서 2부도 함께합니다. 대전은 아직 많이 덥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첫 곡 제목처럼 동반자이십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대전은 아직 덥나 봐요. 아직까지도 날씨가 좀 더운데 여름이 빨리 좀 자리를 내줘야 가을이 들어오는데 나가기 싫다고 막 목니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번 주말 비도 내리면서 또 무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좀 힘내봅시다.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트로트 듣는 1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강혜연의 왔다야, 그리고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두 곡입니다.

강혜연의 왔다야 그리고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을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보내는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난민보호기금에서 집행됐으며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보낸 추방자들을 인종이나 종교적 이유로 박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앞으로 1년간 최대 1,2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첫 이민자들은 이미 수도 몬로비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제3국 추방협정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언어와 문화적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민자를 강제 이주시킨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와 연방법 우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기존 법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모든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앞으로 비자 신청 건들에 대한 대규모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 김세희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김 씨와 가세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만을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모은 지원자 전화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청곡입니다.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그리고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이렇게 두 곡이에요.

김준수의 싹다 잊고 한 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3분 3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화 위조, 위조 통화 행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에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회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집에서 컬러 프린트로 집회 양면을 복사해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뒤 상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이후 한 갑을 더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흉기는 상징물이었을 뿐이라며 계획 범행을 부인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쓰였음이 분명하다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흉기를 챙겨 자녀 집에 있던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분증 없이 수용자 접견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교도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행 3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춘천교도소를 찾았다가 C씨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교도소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드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곡 3곡 띄워드립니다.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유진표의 천년지기, 그리고 끝곡으로 안예은의 상사와, 이렇게 3곡이에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0: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절기상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이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이 더 덥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낮 기온은 33도 예상되고요. 내일 무더위 속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빗줄기가 굵습니다.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 쪽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과 사고 관련 차량들까지 쭉 5차로에 즐비하게 서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 멀지 않은 곳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 사고 구간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분당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막 사고가 났는데요. 수서 차량기 부근입니다. 수서 차량기지 부근 2차로의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고 여기도 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적으로 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이 물을 가르고 가는 차량들이 지금 속도가 퍽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들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 여성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5: 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7살 장미란 씨가 포착된 마지막 CCTV 영상인데요.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제주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서부경찰서 인력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는데요.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된 지 석 달이나 지난 탓에 CCTV가 대부분 삭제되는 등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4: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센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5: 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처음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수색팀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겐 본인이 행적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던 만큼 확인에 나섰다면 성과가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제주경찰청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종자에게 연락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도 모자라 자료까지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종결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4: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6: 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규모를 고려하면 분석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관수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전부터 저녁 7시쯤까지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했지만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궁금한데요.
6: 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아들 재직 재단 등에 기부한 152억 원에 한정됐습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담긴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52억 원 기부금의 출처를 비자금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0억 원 정도씩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장을 또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모두 152억 원이 아들이 있는 기관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 재단 측은 이를 두고 소득활동이 없는 김 여사가 152억 원을 벌었을 리 없다며 아직도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메모에 적힌 904억 전체가 아닌 아들이 재직하는 기관에 출연한 152억으로 좁히면서 검찰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은닉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재단 출연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메모 전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만큼 현재 노소영 관장도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추후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백력입니다.
4: 북한 쪽으로 이동하는 비구름대가 수도권 일부를 지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는 한때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전엔 비가 잦아들더니 수도권엔 다시 강한 비가 내리네요.
7: 네,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에 강한 비를 쏟은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을 지나면서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현재 연천과 양주, 동두천, 포천, 철원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지 않은 내륙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데요. 이곳에 따라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몇 분에서 수십 분 사이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식간에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내일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선인데요. 오히려 오늘보다 더 덥다고요?
7: 네, 오늘 경남 양산과 밀양은 어제에 이어 3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내륙은 대부분 33도를 웃돌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비의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이 29도에 머무는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중부도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폭염이 다시 강해지는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다시 덮으면서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4: 태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대를 이어

0: 오늘 새로운 태풍이 또 생겼다고요?
1: 네, 오늘 오전 9시에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잔장 부근 해상에서 맴돌다 다음 주 중반에 열대조압으로 약화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오늘 정오쯤 20호 태풍 개나리도 발생했는데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역시 약화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건 18호 태풍 사우델인데요.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간접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뿌릴지,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강화할지는 진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에 이번엔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복구 현장과 이재민 등에 대한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제와 통영의 수해 복구 현장에 충분한 식수와 그늘, 냉방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법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애 기자입니다.
2: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 이제 제청 후보 관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4: 헌법에서 협조하라는
5: 차진아
4: 그런
5: 고려대
4: 말이 있는 것도
5: 법학전문대학원
4: 아니고
5: 교수입니다.
4: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2: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헌법적 방패라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집단폭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고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정국이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시작했던 수사는 초유의 2차 종합 특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7: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5: 윤석열 전
7: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6: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0: 반대 세력을
1: 조은석 내란 특검 검사입니다.
0: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3: 3대 특검이
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3: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함의 취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를 요구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지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며 한 의원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노 전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5.2mm입니다. YTN 뉴스 FM.
1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시내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이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돌발 구간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아직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답답하고 서울 쪽으로는 강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도 돌발 구간이 발생했고요. 수원에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그리고 외곽으로는 천안에서 천안호두유계소, 그리고 경주 부근에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에서 행담도유계소, 매송유계소에서 팔곡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고요.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는 모두 김포나 부천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외티나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어쩌면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외계인이었는지도 몰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은 시인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나는 쟤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쟤는 도대체 뭐하는 녀석일까? 굉장히 좀 반감이 담겨있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인 게 아닐까요? 때로는 상대방을 좀 낯설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낯선 세계를 좀 엿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신 가요 듣는 2시에 뉴스 앤 뮤직 첫 곡 보내드릴게요. BTS의 Aliens.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방탄소년단 BTS의 에일리언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었고요. 우리는 좀 대단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외계인이라고 표현하죠. 특히 스포츠에서 정말 특출난 선수,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선수에게 외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축구에선 호나우지뉴, 또 농구에선 웬반야마가 대표적인데 저는 외계인이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면 외계인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좀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 정말 작은 점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 우리끼리 편가르고 뭐 고립시키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외계인이라는 별명은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신 곳의 날씨나 뭐 듣고 싶은 노래, 최신 가요 듣는 2시에 뉴스앤뮤직입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르세라핌의 붐팔라, 그리고 최예나의 캐치캐치.
2: 날라 두 꼴 빨리 기어 막아내나

르세라핌의 붐팔라, 최애나의 캐치캐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당대표 체제 첫 워크숍 진행을 진행하는데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해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워크숍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앞선 오는 25일에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산책로에 출몰했던 몸 길이 70cm의 나일 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7분 광교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입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까지 조작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은 지난 3월 경북 문경과 강원 홍천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석유 주입기를 꽂아 경유 160리터를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지난 4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출석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 숫자 1에 페인트를 칠해서 7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0677번님께서 주말에 비 오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브리자이님께서는 아침부터 뉴스와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 고스톱

산매경. 그런데 내려다보이는 초등학교 운동장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데 축구를 하네요. 대단한 축구쟁이들. 참고로 여기는 서울 신설동인데 비 많이 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참 이걸 수중전이라고 하거든요. 비 오는데 축구하고 공 차는 거.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또 사실 비 와서 감기 걸리는 것보다 비 와서 못 노는 게더 싫은 그런 나이대다 보니까 아,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서 참 좋습니다. 브릿지아이님 관련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 이렇게 두곡 듣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올디 프로젝트의 룩앤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토요일 자정을 기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 측이 막판에 기존 합의 내용을 뒤집고 새로운 요구를 제시해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막판 제한 조건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었으며 어떤 합의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키스틱과 목재를 비롯한 광범위한 캐나다산 품목이 타격을 입게 됐으며 양국 간 연간 8,800억 달러 규모의 교역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간호사 단체들이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근절과 안전한 간호 환경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등 단체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역 앞에 숨진 간호사들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위계적 태움 문화는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 간호사들의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던 중학생이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무사히 가족 품에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에 사는 10대 청소년 A양의 가족으로부터 딸과 딸이 하루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A양이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파악된 위치가 전북 무주인 것을 확인하고 무주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들은 A양의 사진을 들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 편의점을 수소문했고 한 편의점에서 A양을 봤다는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CCTV를 통해 함께 있던 청소년들을 특정해 2시간여 만에 A양을 찾아 가족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드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아, 참 그런 일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할 게 없던 그런 날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뉴스를 전하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큰 겨울 노래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뉴스의 내용을 보고 어떤 멘트를 칠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건 사고나 그런 소식이 있으면은 그 밝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고 뭐 수해나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하루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사건 사고나 관세 같은 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앤뮤직 2시 뉴스앤뮤직은요 잠깐 쉬었다가 3시 20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시에도요 많은 인기가요 듣고 올 건데요 듣고 싶은 노래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있는 거 아시죠?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YTN 경제 통마늘인데요. 통장을 늘려주는 라디오에서 통마늘이기도 하고 또 경제통들이 함께해서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려서 또 YTN 경제통마늘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도시 뉴스앤뮤직 마칠게요. 끝곡으로 아일릿의 찰리시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슈가허니 아이스티 그리고 빌리의 워크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현구였고요. 3시 20분에 만나요.

0: work.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 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때 인천 지역에선 시간당 1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비가 그치더라도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대 60mm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0: 19도 예상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이 그보다도 높겠고요. 당분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한 인원들이 서울 쪽으로 종로 5가에서 1가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요. 행렬들은 지금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교차로에서 사랑채 쪽으로 계속 행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정체 심하고요. 사직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안국역 쪽으로도 많이 답답합니다. 율곡로 창덕궁 사거리 지나는데도 정체가 심한 상태고요. 종로 신설 5거리에서 동묘 쪽으로 가는 길도 자주 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이렇게 행진과 집회 여파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는 퇴계로 2가에서 명동역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충무로역을 지나는 각 방향으로도 신호대기를 약간 길게 봤습니다. 한강대로 서울역 주변으로는 양방향 비교적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밤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3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충청 이남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기보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가평과 춘천 곳곳에는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40분을 기준으로 강원 춘천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후에는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저녁이면 잦아들겠지만 경기 북동부 대륙과 강원도는 늦은 밤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주는 34도, 부산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는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근 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천 대 넘는 차가 침수됐습니다. 해안가 매립지에는 침수차 수백 대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3: 네,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보이는 차 많이 손상된 것 같은데요. 침수차인 건가요?
3: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현동 매립지에 있는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망가진 차가 보이실 겁니다. 누런 토사를 뒤집어 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선 화물차와 지게차가 분주히 오가며 침수차를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항만 재개발로 매립된 곳입니다. 전체 59만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공원 부지 일부인 1만 제곱미터 땅을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2천여 대라고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700여 대가 이곳 고현동 매립지에 보관돼 있어 중고차 매매 단지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150여 대가 폐차장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오후로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차량 단독사고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침수 피해를 인정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통제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침수됐거나 창문을 열어놓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1: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경남 지역 섬마을 역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육지와 멀어서 중장비 투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찜통 더위 속 해경 대원들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마을 도로변에 거대한 토사와 꺾인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뒤편 산비탈은 무참히 깎여나갔고 좁은 주택가 사이로는 흙더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쓸고 간 경남 통영 한산도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는 온통 자갈밭으로 변했고 주민들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5: 계속 살려갖고 참
6: 통영 시민입니다.
5: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돈벌이 갖고 논을 사고 밭도 샀는데 그 너무 허망하게 많은 고생을 받아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장비 부족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데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에서 중장비를 들여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해양경찰이 경비정 4척과 50여 명의 대원을 동원해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됐습니다.
7: 톱은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기톱.
4: 대원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마른 토사를 일일이 손으로 처리합니다.
6: 우리 마을에 해경대원 40여 명이
0: 마을 이장입니다.
6: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다 위 상황도 비상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해상 부유물들이 여객선과 유람선 항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 방제정이 투입돼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 교통이 불편한 그 도서지역 주민들을
0: 통영 해양 경찰 서장입니다.
8: 함정이라든 적극 지원을 해서 빨리 속히 그 회복이 될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4: 기록적인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섬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민관군이 힘을 더해 일상 회복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강수석 대변인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에 이번에는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복구 현장과 이재민 등에 대한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제와 통영의 수해 복구 현장에 충분한 식수와 그늘, 냉방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야외에서 작업하는 복구 인력의 온열질환 노출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늦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최대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또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9: 절기 처서를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10: 북태평양 고기압이
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0: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내리
9: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11: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을 따라
0: K-웨더 예보관입니다.
11: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9: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오늘 오전 9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의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장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3: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0: 홍예정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대장입니다.
13: 경찰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12: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0: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2: 이용혁
1: 상징이지만
2: 건국대 경찰학과
1: 사실상
2: 교수입니다.
1: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4: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5: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2: 오세훈
5: 무죄를
2: 서울시장입니다.
5: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5: 재판하는 걸 지켜봐 주시죠.
4: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7도, 지금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1.8mm입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한국동 교차로 강원문을 통과해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행진을 하는데요. 현재는 안국동 교차로에서 광화문 쪽으로 많은 인원들이 통과를 하는 구간이고요. 이 때문에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율곡로 안국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소통하기 좀 어렵고요. 창덕궁을 통과할 때도 안국역 쪽 반대쪽 모두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란한 종로도 종로 2가를 중심으로 각 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종로 2가 2가에서 3가 쪽으로 서 있다 싶은 정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차하는 무교동 사거리 청계천로는 각 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고요. 남대문로는 을지로 1가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모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가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서 이 물을 가르고 가는 차량들 때문에 소통하는 데 조금 더 지장을 받고 있고요. 분당서로 성남 쪽으로 그렇습니다. 수서 차량 기지 부근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복정 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성남 쪽으로 성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 사고 났고요. 여기하고 멀지 않은 구간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윤구입니다. 앞선 2시 뉴스 앤 뮤직은 최신 가요 듣는 시간이었고요. 3시에는 팝송 듣습니다. 팝송 듣는 오후 3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 소개해드릴게요. 존 레논의 워먼.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팝송 듣는 오후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존 레논의 워먼 듣고 오셨습니다. 3시는 팝송 듣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있으시다면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려서 참 팝송 듣기 좋은 날씨네요. 팝송 두 곡 보내드릴게요. Take That의 비틀즈 메들리, 그리고 셀레나 고메스의 소버, 이렇게 두 곡입니다.

테이크 댓의 비틀즈 메들리, 셀레나 고메스의 소버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2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에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의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당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현재 괌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오며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남쪽 해상의 수온이 높은 데다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도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태풍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이 커질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20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신 소동을 벌인 당일 새벽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에 화가 나 만취 상태로 112에 40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5시간가량 대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설득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일본 정부가 내년에 100억 엔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일본어 교육에 나선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학생이 초중학교 학습에 필요한 초기 지도를 받는 프리클래스 개설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어 교육 지원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프리클래스에서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중학생이 기초 일본어와 생활규칙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2,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일본어 학교 교사 자격시험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체류 외국인은 413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공립초중학교에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 수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 홀리스의 The Air That I Breathe 그리고 조지 해리스의 My Sweet Road 이렇게 두 곡입니다.

더 홀리스의 더 에어 데 아이 브리드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마이 스윗 러드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4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와이튼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진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고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 처장과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국회 증인 출석에서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 전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계속 우길 거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녹음 파일을 증거해서 배제했을 뿐 노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실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봉투 소리와 돈봉투 소리와 목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 추진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 기금은 목적 없이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띈 제2의 일반 회계고 사실상의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으로 지불하고 공적 자금을 상환한 뒤 국가채무를 갚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경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은요, 잠깐 쉬었다가 5시 20분 이태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5917번님의 신청곡, 영화 스타이즈본의 주제곡이죠.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부른 샬로우, 에어서플라이의 Here I Am, 그리고 엘드바지의 Hearts, Mind and Soul. 이렇게 세 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5: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처서이지만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도 교통량도 많고 그리고 주행 여건도 좋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도로에 물이 고인 곳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필요한데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서울로 오는 길 주감휴게소 부근으로도 이제 새롭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청주휴게소에서 동기기념관, 그리고 안성일 때 안성분기점을 통과할 때 기흥에서 수원, 금토

0: 에서 반포까지 쭉 시구간으로 들어가는 길도 많이 밀립니다. 외곽 방향으로의 정체는 많이 줄어서 현재는 남사진이나 천안호두역에서 약간 짧게만 밀리는데요. 판교 부근 진출로와 1차로에서는 고장차도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으로 특히 올림픽대로 위로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회를 지나서 강남권 쪽으로 쭉 가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부근 3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5: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노재현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김옥숙 여사가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수도권과 강원 일부에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된 가운데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은 서울 33도 등 늦더위가 계속돼 이른바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5: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거제 지역에서는 2,000대가 넘는 차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전쟁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각해진 이란을 향해 미국이 모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비구름대가 비스듬히 방향을 틀어 수도권과 강원으로 들어오면서 곳곳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 가평과 춘천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후부터 점차 비가 강해지더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6: 네,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다소 완만하게 기울면서 수도권과 강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 남이섬에는 1시간 전쯤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지금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과 광주, 여주, 강원 화천 등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저녁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지나지 않는 내륙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4: 네, 내일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오늘보다 더 덥다고요?
6: 네, 오늘 전주 완산구의 기온은 36.3도, 전주와 북창원, 밀양과 양산도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26.5도에 머무는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면 중부도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폭염.

0: 다시 강해지는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태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태풍이 두 개나 생겼다고요?
0: 네, 오늘 오전 9시에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개나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잔장 부근 해상에서 맴돌고 개나리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약화할 걸로 보여 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지켜봐야 할건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현재 괌 북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강화하며 북상 중인 가운데 다음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오며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직접 영향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간접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뿌릴지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강화할지는 진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에 이번에는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복구 현장과 이재민 등에 대한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제와 통영의 수해 복구 현장에 충분한 식수와 그늘, 냉방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를 동반한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야외에서 작업하는 복구 인력의 온열질환 노출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 여성을 아직 찾지 못했군요.
3: 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7살 장미란 씨가 포착된 마지막 CCTV 영상인데요.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제주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서부경찰서 인력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는데요.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된 지석 달이나 지나서 CCTV가 대부분 삭제되는 등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 네,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센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에 처음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반여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수색팀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겐 본인이 행적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신고 때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던 만큼 확인에 나섰다면 성과가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신고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종자에게 연락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도 모자라 자료까지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종결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규모를 고려하면 분석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전부터 저녁 7시쯤까지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둔대사가 재직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했지만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궁금한데요.
4: 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가 아들 재직 재단 등에 기부한 152억 원에 한정됐습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담긴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152억 원 기부금의 출처를 비자금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0억 원 정도씩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장을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모두 152억 원이 아들이 있는 기관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재단 측은 이를 두고 소득활동이 없는 김 여사가 152억 원을 벌었을 리 없다며 아직도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메모에 적힌 904억 전체가 아닌 아들 재직기관 출연 152억으로 좁히면서 검찰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재단 출연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메모 전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현재 노소영 관장도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추후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백민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 최소 2년 반 동안 내 임기 중에는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북한을 염두에 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게 저는 싫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이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은 핵으로 무장한 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목적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 한국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북미 대화 목적은 말하고 싶지 않고요. 나와 김정은은 사이가 좋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내가 대통령일 때 더 안전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반면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발언 대신 잘 정리된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간편한 성원에 대피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 대피야.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 대피야.
10: 국민 인쇄 성원에 대피야.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0: 고향 특례시.
20: YTN is a friend.
2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입니다. 빗길 안전 운행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강일과 양양 분기점 일대로 빗길인데다가 가평휴게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도 교통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3시대부터 남춘천에서 강촌까지 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합류하는데 17km 가까이 정상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덕수 3패에서 강일 쪽으로 한 번 더 서울로 진입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모두 부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이 좀 막히는데요. 일단 일산에서 판교 나오는 길은 일산에서 자유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판교에서 일산 들어가는 길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속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고속도로는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부곡, 여주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지금은 경기권의 정체만 좀 두드러지는데 안산 부근에는 고장난한 물차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곳곳으로 특히 올림픽대로 위로 물이 많이 고여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그래서 속도가 좀 안 납니다. 행주대교 초입부터 월드컵대교, 여의도권 내내 속도가 더 떨어지다가 강남권 쪽인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즈밀, 우리말로 어린이 메뉴를 주문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어린이 메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도 더 저렴한 편인데 미국에서 적은 양이어도 괜찮으니까 외식 비용을 좀 아끼겠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은 거죠.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도요, 만 원이 넘는 점심 대신에 간편하고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나라 상관없이 역시 경제가 어려우면 당장 먹는 것부터 줄이나 봅니다. 여기저기 어렵다는 소리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을지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 어떻게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나요?
2: 저는 굶었습니다.
0: 왜요, 왜요? 설마 외식 비용이 부담돼서?
2: 네.
1: 저는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0: 아, 되게 간단하게 드셨네요.
2: 제가 사드렸습니다.
0: 자, 여기저기 정말 힘들다는 곡소리가 몇 년 전부터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현명한 가계부 꾸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도 생활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 그리고 보험, 이 상관관계 정말 중요한데 상속과 보험 가입 시에 중요한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부모님이 유지하던 자녀 보험을 잘 점검하고 자녀들에게 주신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안보장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와 관련된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항공업계는 다음 달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가 오른 21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별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최대 94,800원이 오르며 왕복 기준으로는 189,6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중에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 과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5배에 달합니다. 처분 사례 3분의 2 이상이 업무 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일간도에게 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내용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보험금 세부 내역 꼼꼼히 확인해 상속 재산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0: 오늘의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핀 뉴스 보험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서른지 팀장님이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어렵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나 보장의 범위, 보험 기간 등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데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보험을 드는 목적 자체가 보험금을 받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즉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작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보험금 탈이 생길 때잘 받기 위해서일 텐데, 수익자 지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꼬이니까 이게 나중에 어려움이 커지겠죠. 정확하게 알아둬야 결국에는 내 손해를 완전히 없애는 길일 거예요.
2: 네, 물론이죠. 이제 보험 수익자는 이제 보험 계약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0: 네.
2: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사망 시 수익자, 그리고 생존 시 수익자, 마지막으로 만기 시 수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수익자는 지정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생존 수익자, 즉 사망하지 않고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은 대상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 시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계약자가 다른 보험이고 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인데 이게 또 이제 죽지 않고 이 보험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계약자가 주인인 거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데 이때는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흔히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0: 그럼 법정 상속 순위라는 건뭐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망 시, 생존 시, 만기 시 수익자를 잘 설정해 놔야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사망 시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은 수익자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그 포인트.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네, 먼저 1순위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이 되고요. 2순위는 자녀 등이 없을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됩니다. 3순위는 자녀나 부모 모두 없으면 형제, 자매, 그리고 그마저도 없다면 4순위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 해당됩니다.
0: 사실 이것만 봐도 물려줄 뭔가 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사망 대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이제 가는 거에 내가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2: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보험 계약인 경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나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할 때 자녀 보험의 경우는 계약자가 보통 부모, 아빠나 엄마가 되고요. 피보험자는 자녀, 그리고 수익자는 엄마나 아빠인데 대부분은 엄마가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유익 경우에는 생존 시에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사망 보험금이 있다라고 하면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해 둬야 좋은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관계인이 보험을 받게 되거나 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가끔 뭐 뉴스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보험금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2: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분쟁 사례들이 가끔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치매에 걸린 이제 어머니를 두 아들들이 못 모시겠다고. 사실 이제 모시기가 힘들긴 한데 진짜 못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막내딸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신 겁니다.
0: 네.
2: 근데 어머니 앞으로 또 보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낼 수도 없고 따님이 이제 보험료도 다 냈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시고 왔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0: 네.
2: 두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 그 사망진단금 나눠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로 나눴던 사례가 있습니다.
0: 아, 그럼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상속 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

0: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야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 비율에 있어서는 뭐 참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일을 네. 나눠야 된다.
1: 그렇죠.
0: 그렇군요.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아니 근데 차라리 그냥 어머님이 생존에 계실 때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따님으로 딱 지정을 해놨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 심해셨잖아요.
0: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정이 되지 않아서 막내 따님이 간호도 하고 보험료까지 직접 다 냈는데도 결국에는 위에 이제 오빠들하고 그렇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뭐 막내 따님이 그 보험금 받고 싶어서 뭐 그런 것들 내고 그러진 않으셨을 테지만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이런 법의 해석인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법 적 상속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0: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어요.
2: 네. 그런데 정말 대부분은 다 법적 상속인으로 합니다. 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 분쟁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0: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금 수익자 지정도 보험 가입할 때 일단 확실히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할 테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법정 상속인으로 그냥 수익자를 지정해놓고 가입을 했는데 이거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중간에 변경이 가능할까요?
1: 네, 물론 가능하죠. 이제 보험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을 하고 싶다면 신분증, 가족 확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또는 이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뭐 사망보험금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되겠지 하는데 실제 사례로 우리 손해보험만 하더라도 상해 사망이 있죠. 근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약에 상해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들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때 상속인을 누구로 해놨는지, 그러니까 수익자인 거죠. 이거 누구로 설정해놨는지도 기억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변경까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인지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했는지 다시 한번 설정을 잘 해두셔야 될 텐데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을지 먼저 청취자님 사연부터 만나보죠. 서른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아들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은 미혼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알아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도 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두 아들이 각자 보험을 가져가서 꼭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가입만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서 제가 가입해준 보험 내용이 잘 된 건지 혹시 잘못 가입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점검을 받아보고 설명도 좀 해주고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에 상담 신청해봅니다.
0: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님이십니다. 일단은 아들들을 잘 키우셨네요. 보통은 보험 좀 네가 가져가라고 하면은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두 아드님이 이제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꼭 좀 물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효자 두 분이십니다. 좋은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셨고 그 좋은 보험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상황일 텐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갖고 계셨던 보험 어떠셨을까요?
2: 네, 그동안 청취자분이 두 아드님에게 이제 보험을 가입도 해주고 보험료 납입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제 부담 덜어드리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0: 그러니까요.
2: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을 확인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의 보험을 하나 둘씩 이제 뜯어보니까 첫째 아들은 나이가 이제 32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살펴봤더니 20년 납 110세 만기 좋아. 근데 뭐가 110세 만기냐? LTC. 한마디로 오래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요양했을 때 돈을 받는 그런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에요. 매달 14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29인데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2천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월 6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하여튼 둘 다 문제가 그닥 없어 보여요. 네. 보험료도 크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빠진 특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 이 두 아드님의 나이에 맞냐 안 맞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첫째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LTC 보장이 되는 갱신형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 LTC 보험이란 이제 롱텀 케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보험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30대 젊은 남자가 가입했다? 간병이 더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료만 괜히 내고 있지 않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분명 들고요. 자, 둘째 아드님 살펴보면 보험료 수준은 적당해요. 월 6만 원. 근데 뭔가 실비에다가 3대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들어있다. 아,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또 나중에 물가 상승 대비했을 때 나중에 정말 이 둘째 아드님이 뭐 50대, 60대가 돼서 보험 써야 된다 했을 때는 이게 2천만 원이 충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먼저 그러면 둘째 아들 보험부터 좀 볼까요? 둘째 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손과 일부 진단비는 잘 준비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둘째 아들 보험이 저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 담보가 3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는데요. 초기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싼 담보들은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암 진단비 같은 담보들은 갱신형으로 설계된 보험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 지금 29살이니까 아직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앞으로 갱신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암담보 등을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으나 앞으로 갱신됐을 때의 보험료나 그리고 전기간 또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0: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369 게임 있죠. 369, 네. 369. 그렇죠. 그럼 지금 3년 텀으로 보험료가 네.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계속 그 게임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369 게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갱신형 보험 내가 가져가려면 나중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심할 테니까 유지하지 못하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둘째 아드님 또 문제 있었을까요?
2: 뭐 그래서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갱신형인 거랑 이제 암진단금이 이제 또 갱신형인 거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일단 아드님 두 분은 똑같아요. 사실 큰 틀은 그래서 실비하고 이제 2대 진단비 요거는 비갱신형이라서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제 암특약 그리고 기타 특약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뭐 요즘에 암 진단 같은 경우는 뭐 치료 고액 치료가 많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갱신 특약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이제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에 또 고액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고액 치료비 특약까지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8만 원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거 다 보완하는데도 아드님 보험료가 2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갱신형 특약 싹 삭제하고 비갱신형 특약도로 가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보험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369게임의 무한 반복에서 내려오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첫째 아드님 보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대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은 LTC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건 괜찮았을까요?
1: 네. 저희가 둘째 아들부터 보험 내용을

0: 얘기했다는 건
1: 네.
0: 첫째 아들의 보험이 더 문제가 있다는
1: 근데
0: 거겠죠.
1: 간단한 거 먼저 해결하고
0: 네,
1: 이제 진짜
0: 맞습니다.
1: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0: 네. 첫째 아들이 올해로 32살인데요. 이 보험의 중심 내용이 주 계약이 장기 요양을 보상하는 그런 보장이죠. 첫째 아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주계약이 장기 요양 보장으로요. 1에서 3등급을 받을 때는 3천만 원을 받고, 뭐 1에서 4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이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누군가에겐 분명히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다른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기 요양보험부터 준비하는 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30대라면 그보다 먼저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의 질환에 진단비를 잘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는 그런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보험은 정작 중요한 진단비는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담보들을 살펴보니까 뭐 상해 후장의 80%, 응급실 입원, 뭐 상해 중환자실, 이런 담보들 위주로 돼 있고요. 오히려 받기 힘든 뭐 만성 폐질환 등의 이런 담보들로만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첫째 아드님 나이 30대 초반인 걸 감안했을 때 특약으로 다른 보장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계약 자체가 장기 간병 상태일 때 보장받는 거니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뭐 장기 요양, 장기 간병, LTC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롱텀 케어로 장기 간병 또는 장기 요양 상태를 뜻하는 이 LTC에 대해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 보험의 장기 요양 상태 기준은 보험사 약관에 나온 등급으로 판정받아야 보상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렇죠. LCT 보험의 장기 요양 상태 기준은 보험사 약관에 나온 등급으로 구분이 돼야 보험금이 나오겠죠.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정답은 O.
2: 오.
1: 왜요? 전 오늘 퀴즈 너무 쉬웠다고
0: 나
1: 생각했는데.
0: 맞출 줄 알았는데.
1: 아니, 근데 서른째 팀장님, 저를 보고 이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금 왜, 어디가 잘못된 거죠? 보험사 약관에 나온 등급대로 보험금 받는 거 아니에요?
2: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단어만 틀린 거예요.
1: 뭐죠?
2: 보험사 약관이 아니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따른 등급에.
1: 그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은
2: 네.
1: 내주지만
2: 그렇죠.
1: 보험사 약관 등급이 아니라 이 장기 요양 상태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그 등급도, 그리고 그 등급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어떤 거는 뭐 3등급까지 주고, 어떤 거는 4등급, 어떤 건 5등급, 또 어떤 거는 인지등급이라고 제일 경미한 등급도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기 때문에, 과연 내게 어느 등급에 주는지, 그리고 내게 더 낮은 등급에도 주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 자,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해야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드님 보험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0: 네, 안타깝게도 기존 보험은 정말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둘째 아들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단비 5천만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요. 뇌혈관 하혈성 진단비도 저희가 2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여기 암 치료 보장, 그리고 수술비 등 적절하게 잘 넣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에 한 12만 원대 종합보험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고요. 둘째 아들의 경우는 아까 실손이랑 비갱신형의 이제 혈관계 질환 진단비 일부 남겨놔서 보험료가 약 3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추가된 보험료가 8만 원. 그래서 첫째 아들의 보험은 조금 보험료가 떨어졌고, 둘째 아들의 보험료는 조금 올랐으나, 이번 기회에 보장을 정말 제대로 든든하게 잘 저희가 안내해드렸기 때문에요. 청취자분 두 아들의 보험의 보장, 보험료 잘 조정을 해서 넘겨줄 수 있게 됐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러게요. 이제는 안심하고 아들들에게 이 보험 가져가도 된다. 맘 놓고 물려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오늘 상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에는 매달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떤 보장이 제대로 가입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아들들 앞으로 좋은 보험을 가입했을 거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텐데 막상 이렇게 뚜껑 열고 보니까 보장이 넉넉치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고민 해결하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내 가족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만나보고요.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그 문제 해결해보겠습니다.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 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고민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즉석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7번 쓰시는 분 질문 주셨어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친언니가 난소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경과도 좋아서 지금은 일상생활에 복귀해 직장도 다시 다니고 있다곤 하는데요. 아직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약값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실손보험이랑 옛날에 가입한 진단비 2천만 원 나오는 암보험 한 건만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암에 대한 보장 금액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일단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예전에는 암 걸리면은 엄청 대단한 질병이다. 너무 큰 병 걸려서 뭐 조만간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만성질환처럼 관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진단비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진단비만으로 치료가 충당하기 한계가 있죠. 또 거기에 이제 사례자님처럼 뭐 항암치료, 표적항암치료나 뭐 면역항암치료 같은 고액치료가 생기면서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실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싼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또 입원도 안 해요. 또 통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비에서 한도도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꼭 기존의 보장 내역을 재점검하고 요즘에 나와 있는 치료비 특약이나 표적항암 치료 특약, 약물 특약 같은 걸 좀 보완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뭐 예전에 암보험 이러면 진단비를 아마 대부분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요. 물론 암 진단비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어떤 목돈의 성격이 있어서 일반 이제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비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최근에 필요한 게 암 치료비 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암 치료비는 실제적으로 암 치료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비급여나 급여, 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보상을 하고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는 치료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관리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적절한 구조가 됐습니다.
0: 그럼요. 결국에는 이제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치료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암은 산정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95% 정도를 부담을 해주잖아요. 실제 이 산정특례제도 지원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치료비용 많이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나머지 부분은 실손보험 충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2: 물론 암에 걸리면 산정 특례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95%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요. 환자가 5%만 내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급여 항목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가의 치료비인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부분 또한 적절한 보장의 준비가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0: 그러니 오늘 문자로 고민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2천만 원으로는 이런 고액 치료비 감당도 안 되고 생활비로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 방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 치료 못 받는 거니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간으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치료 특약 같은 경우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표적항암 치료 특약은 5천만 원에 한 3천 원, 4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진단금만큼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약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만약에 없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추가할 수 있으니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고민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암보장 어떻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좋을까요?
2: 암보험 준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암 진단비입니다. 이분 기존에 2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청취자분의 생활비나 소득 수준 좀 감안해서 진단비를 추가로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암 치료비 물론 급여 비급여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보험료를 적당하게 감안하신다면 비급여 치료비 정도는 꼭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비급여 치료비 특약까지 구성할 수 있게끔 새롭게 보험을 또 다시 설계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오늘은 상속과 사망 시에 유의해야 할 보험 수익자 지정, 그리고 부모가 유지하던 자녀보험 물려준 사연, 암보장 부족하진 않은지 걱정한 청취자님의 고민까지 만나봤습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도 돌풍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전국에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낮 기온은 내일 33도까지 예상되고 내일 아침 곳곳에서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겠습니다. 꽉 들어찬 차량들로 도로 위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한데요. 곳곳으로 오늘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 가는 길, 월곶과 종암 사이 1차로 쪽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 만큼 주변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와 나란히 가는 성산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산 2교, 연희나들목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도 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 행주대교 초입부터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요. 가양 대교는 남단 쪽으로 그리고 양화대교는 북단 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동호대교 역시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 나서 주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며 산사태 예측과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산사태 발생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 거제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덮친 산사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존 기술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로 예측에 국한돼 왔으나 이번 기술은 비가 내렸을 때 산의 어느 지점이 무너질지에 관한 위치까지 미리 알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땅 밑에서 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흙 간의 점착력 등 한반도 전반의 땅속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 눈에 보이는 지역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 데이터까지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4: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활용해가지고
0: 강태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4: 산지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평 지역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고 모의를 통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정확도가 90%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2: 강수량에 따라 땅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산사태 발생 위치를 예상하는 건데 연구팀은 지도 위를 약 25m 크기의 격자칸으로 나눠 정밀하게 산사태 발생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술을 GOP 등 접경지역같이 험준한 산악지형에도 적용해 분부대 내 산사태 방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금년 12월까지 GOP 전성근
0: 육군본부 재난관리장교입니다.
5: 내년 장마 전에 장병 대피와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2: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육군뿐 아니라 각종 지자체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8: 이제 제청 후보 관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7: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9: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0: 차진아,
9: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7: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

0: 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단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수원 광교 신도시에 출몰했던 대형 도마뱀이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뜰채를 활용해 안전하게 포획하면서 사람도 도마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2: 파란 그물망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이 삐죽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70cm에 달하는 나일왕 도마뱀이 붙잡힌 겁니다. 광교 도심 산책로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지 11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풀에 도마뱀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주요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뜰채로 대형 도마뱀을 둘러싸 1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발견 장소에서 떨어진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겨우 붙잡은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평상시에 발견된 하천보다 폭이 좁았어요.
4: 전명호 수원시 환경교육팀장입니다.
3: 이제 파면을 다 막은 거죠. 소방대원이 뜰채를 가지고 사방을 막은 거죠.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뜰채를 탁 잡으신 거죠.
2: 수원시는 기존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해당 도마뱀이 같은 것으로 확인해 원소유주인 30대 남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취득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일왕 도마뱀은 국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입양 과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소유주인 남성이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한 뒤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동생의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던 중학생이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에 사는 10대 청소년 A양의 가족으로부터 딸과 하루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A양의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파악된 위치가 전북 무주인 것을 확인하고 무주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들은 A양의 사진을 들고 편의점을 수소문했고 제보를 받은 이후 CCTV를 통해 함께 있던 청소년들을 특정해 2시간여 만에 A양을 찾아 가족에 돌려보냈습니다. 간호사 단체들이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근절과 안전한 간호 환경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등 단체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숨진 간호사들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위계적 태움 문화는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 YTN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마을버스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전남 광주특별시의 의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 청취에 나섰고 지역 정당들도 노선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9년 만에 추진하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오는 10월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마을버스 노선마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90%가 시내버스와 겹칩니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주 시내버스는 매년 1,5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이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7: 지원도 없고
4: 이해신 광주 마을버스 운송조합 총무입니다.
7: 10년 동안에 요금도 그대로기 때문에 3중고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 교통 외곽 지역 등 동네 곳곳을 달리는 마을버스의 고사 위기에 노선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들은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먼저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 시도 통합에 따른
4: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8: 시대 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중단해야 합니다.
6: 노선 개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전남광주특별시의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직접 마을버스 현장을 찾아 영업 악화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 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입니다.
7: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6: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달 안에 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선 중복 문제와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5: 이른바 전북 전주의 노른자 위 땅인 옛 대한방직부지 재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승인이 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이번엔 시행사가 지역사회와 한 약속을 뒤집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9: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3,500세대 아파트와 470m 높이 관광 전망타워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전주시와 시행사 자광이 맺은 협약상 착공 시한은 다음 달입니다.
10: 자광 입장에선 아파트가 개발의 수익, 돈이라면 타워는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일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타워를 동시 착공, 준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는데 그 말을 최근 바꿨습니다.
9: 자광이 지난달 전주시에 아파트와 타워의 동시 준공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시민사회는 부족한 시행 능력을 건축기술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4: 문지연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11: 사업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자광의 추가 택해를 중단하는 것이다.
9: 전주시는 착공 시한이 지나도 반드시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광은 GS건설, 포스코 ENC 등 시공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시민들에게
4: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입니다.
12: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거쪽을 선택해서 협약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2: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9: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시행사의 행보를 지자체가 과연 번번이 제어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롯데타워 사례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지자체는 제재 카드만 만지작거리다가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 먼저 진행되면 시민들이 낸 분양금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려워져 사실상 시민이 볼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번 약속 번복 시도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 조정일지 그간 반복된 사업 지연의 또 다른 모습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5: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이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은 집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14: 이천시 설성면의 한 경로당. 마을 어르신이 화면 속 의사에게 허리와 무릎 통증을 설명하고 간호사는 미리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보건소 진료실에 있는 의사는 화면을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건강 관리 방법을 조언합니다.
15: 우리가 뭐 별도로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어차피 약 처방받아서 해주신다면 뭐 좋은 일이지.
14: 설성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44%에 달하지만 의료기관은 단 한 곳뿐입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 고령층을 위해 이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원격 협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0: 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 화상 진료를 돕고 진료 처방전이 나오면 약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1: 의사가
2: 박형국 이천시 보건소 전문입니다.
1: 으로 들어가서 찾아뵙고 진료하고 상담하고 처방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3: 아무래도 이제
2: 이천시 성봉보건진료소 간호사입니다.
3: 병원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원격 진료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 사업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4: 우리 어르신들께
2: 성수석 이천시장입니다.
4: 몸에 큰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천시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SK 서린빌딩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에 행진이 시작됩니다. SK 서린빌딩

쪽으로 엘지로드 3가에서 1가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태계로는 4가에서 3가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곳곳으로 교통량도 많고 계속 돌발 상황이 나오는데요. 월드컵 대교는 일단 양방향으로 다리 건너는데 월드컵 대교 다리 위에서 양방향 밀리고요. 행주 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그리고 반포대교도 나와서 서초역 쪽 가는데 쭉 정체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8월 22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비 오는 토요일입니다. 서울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제법 굵어서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천천히 제동거리 넉넉하게 확보해서 조심조심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는 짧아지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온통 잿빛이라 그런지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도 하루가 금세 저물어버린 날. 그래도 아직 남은 주말 시간 충분합니다. 빗소리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듀란 듀란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Union of the Stat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Union of the Snak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듀란 듀란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 창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 이어서 비지스가 부릅니다. Love You Inside Out.

뉴스 MBC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 공급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오늘 오 시장과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 정비창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고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제안했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해제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청년과 서울 시민이 겪는 주거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정치라며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300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에 나섭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이 전기차 문 매립형 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테슬라가 차량 약 3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와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바비 빈튼의 Sealed with a Ki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니의 Open Arms까지 만나고 올게요.

바비 빈튼의 Sealed with a Kiss, 이어서 Johnny, Open Arms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당대표 체제 첫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해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앞선 오는 25일에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장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현재 괌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오며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남쪽 해상의 수온이 높은 데다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도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태풍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이 커질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동생을 위협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생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지만 동생이 선처를 탄원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A씨의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한 이번 시간에도 좋은 팝으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보니엠의 Bad Past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준비된 노래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준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 Earth, Wind and Fire Let's Groove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만

0: 딱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매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타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와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막바지 휴가철로 이번 고속도로는 지난 주말과 비슷한 교통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교소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고 천안 부근에서도 4km 구간과 안성 나들목을 지나 안성 분기점 까지 모두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에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된 가운데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절기상 처서인 내일은 소나기 속에 폭염 수준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1: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거제 지역에서는 2천 대가 넘는 차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자와 전화로 실종자 가족들을 2차 가해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노재헌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김옥숙 여사가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구름대가 지나며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1: 비구름이 지나지 않는 곳에서도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2: 네, 서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며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춘천 남이섬에는 시간당 53.5mm, 가평 외서면에도 1시간에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지 않는 내륙에도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울진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63.7mm의 매우 강한 비가, 세종에도 시간당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이들 지역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밤까지 곳에 따라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0: 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인데 오늘보다 더 덥다고요?
2: 네, 오늘 전주 완산구의 기온은 36.3도, 전주와 북창원, 밀양과 양산도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26.5도에 머무는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면 중부도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 폭염이 다시 강해지는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태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태풍이 두 개나 생겼다고요?
2: 네, 오늘 오전 9시에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개나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잔장 부근 해상에서 맴돌고 개나리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약화할 걸로 보여 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지켜봐야 할 건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현재 관부 북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강화하며 북상 중인 가운데 다음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오며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직접 영향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간접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태풍이 수증기를 몰고 와 비를 뿌릴지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강화할지는 진로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1: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4: 이거 살릴 수 있을까?
5: 아니.
4: 버리는 게 나을까?
5: 다 폐기해낼 것 같아.
3: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6: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3: 이번 오후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 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의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7: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8: 이원식 DB 손해보험 진주 보상센터장입니다.
7: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 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3: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0: 전국 곳곳에 내린 비로 주말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1: 경기 평택에서는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은 기자입니다.
9: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흰색 포르쉐. 차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새벽 5시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을 달리던 포르쉐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포르쉐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두 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강릉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가량 인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불을 끄던 20대 소방대원 한 명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산책로에 출몰했던 몸길이 70cm의 나일 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7분 광교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해당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게 맞는지 확인한 뒤 원 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인계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장 씨와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 여성을 아직 찾지 못했군요.
10: 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7살 장미란 씨가 포착된 마지막 CCTV 영상인데요.

0: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제주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서부경찰서 인력도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는데요.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된 지 석 달이나 지나서 CCTV가 대부분 삭제되는 등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센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처음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수색팀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겐 본인이 행적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신고 때 휴대전화가 아직 켜져 있었던 만큼 그때 확인에 나섰다면 성과가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씨 관련 자료가 은폐된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장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사했더니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거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자료 삭제에 관여돼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A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담당했던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종결하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막바지 여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대역을 향하고 있고 강남역 지나 강남 CGV 앞까지 합의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진행되겠습니다. 한편 6시부터 SK 서린빌딩 앞에서 행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을지로 2가에서 퇴계로 2가, 한국은행 지나 을지로 1가를 거쳐 다시 SK 서린빌딩 앞까지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2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피아노곡 달빛을 편곡한 키아로 디 루나, 아모리 바실리의 노래였습니다. 1862년 8월 22일 드뷔시가 태어났습니다. 키아로 디 루나는 프랑스어 클레르 드 류느, 그대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제목이죠. 영어로는 Moonlight, 달빛, 월광 달빛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토벤의 작품을 월광, 드뷔시의 작품을 달빛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편곡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말디 루나, 달의 병이라는 뜻인데요. 파페라 가수 썸머가 부릅니다. 이어서 비창 소나타 2악장을 편곡한 노래 I Remember You,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입니다.

말디 루나, 달의 병, 파파라 가수, 썸머의 노래, 이어서 I Remember You,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690님, 오늘 아침이랑 집 오는 날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슬디는 사연 듣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루마 메이비 신청합니다. 어떤 사연을 듣고 쓰신 걸까요? 그때 인생을 돌아보신 사연을 얘기하시는 건가? 392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 나갑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 아침 일찍 13살 딸하고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전 출근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조수미 나가거든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2055님입니다. 슬디, 지난주 일요일 하늘 혹시 보셨나요? 일직선으로 그어진 하늘과 구름 경계가 신기해서 사진 찍어뒀는데 알고 보니 그때 그게 한국에 왔던 태풍 돌핀의 가장자리 구름이었대요. 살다 보니 태풍의 가장자리를 직관도 하게 되는군요. 역시 세상은 아직 못 본 게 많아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정말 그 하늘과 구름이 경계선처럼 바다와 뭐 백사장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이게 진짜 한강? 아무튼 강인데, 그죠? 서울인 것 같은데. 야, 이게 태풍의 가장자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날씨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비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하, 이게 참 내려야 될 곳은 안 내리고 적당히가 없어요. 참 이게. 아, 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피해가 입을 때는 감히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좀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4007님, 춤에 대해선 문외한인 제가 몇 주 전 국립극장 공연 소개에서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라이브 연주로 컨템퍼러리 발레 두 편 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갔는데 대체 내가 뭘 봤나 싶어요. 1막은 가끔 영상으로도 보여지는 동작이지만 2막의 칵티라는 작품은 난생 처음 보는 춤사위, 무대장치, 라이브 변주로 연주되는 현악 4중주 등 분명 엄청난 것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말로 꺼낼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무튼 국립극장 홍보 덕분에 귀한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는 사연을 보고 무대가 어려웠나 싶었는데 아, 너무 충격적인 어떤 공연을 보신 거네요. 처음 보는 춤에, 처음 보는 장치에, 라이브 변주에 아, 그때 국립극장에서 와서 공연 소개하실 때 정말 독특한, 정말 특이한,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공연이었나 봅니다. 아, 이걸 또 이렇게 역시 우리 듀더클 청취자분께서 보러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8005님, 실리는 카레라이스 좋아하세요? 아는 분이 단호박을 팔고 계셔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양도 많고 상할까봐 세척하고 씨를 빼고 작게 잘라 냉동실에 넣었어요. 조금 쪄서 먹어보니 맛이 너무나 싱거운 거예요. 걱정하다가 단호박 카레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돼지고기, 양파, 당근, 감자, 옥수수, 통조림, 단호박을 듬뿍 넣고 카레 가루 넣어 끓였답니다. 소금간까지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엔 남은 단호박으로 스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슬디는 카레에 꼭 넣는 재료가 있나요? 하셨는데 카레 하면 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이렇게 저는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기, 감자, 당근, 양파 뭐 이렇게만 하면 사실 카레 아닌가요? 거기 좀 더 넣으면 좀 카레는 이미 카레 향으로 그리고 카레는 이제 만들면 이미 뭐 한 번 먹을 걸 만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냄비 한 냄비를 만드니까 며칠 먹으면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냥 먹게 되죠. 거의 마시게 되죠. 카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룬님, 전 요즘 여름 야채 절임 만들기에 빠졌어요. 처음엔 방울토마토 처리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남은 야채를 다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가지, 양파, 양배추, 마늘 등을 다 썰어서 통에 담고 쯔유, 설탕, 식초를 섞어 끓여서 붓고는 12시간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만들기 쉽고 상큼해서 좋답니다. 뭘 더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이긴 한데 실디도 해보세요. 맛있어요. 양념 비율은 맘대로입니다. 여름 야채 절임.
그죠. 토마토도 절임으로 해서 드시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이지처럼 그렇게 절여서. 제가 지난 사연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레시피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자세하게도 재료부터 해가지고 레시피처럼 하나씩 보내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 해먹고 싶으시다 하시면 해먹으시면 되겠네요. 재밌네요. 퓨어보이스님, 실디, 날씨가 이젠 바람도 좀 불고 아침 저녁으론 좀 선선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루 종일 낮밤 안 가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더니 이젠 밤에도 이불도 덮어야 할 지경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갈건 가고 올건 오는 자연의 섭리가 참 경이로워요. 그쵸? 라고 하셨네요. 하, 그죠? 지나가리라 이런 그런 뜻의 어떤 말인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30도인데 야, 이 정도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의 적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30도면 우린 정말 너무 더웠던 여름인데 39도, 40도를 맛보고 나니 이게 30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날씨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 여름도 더위도 지나가고 또 이제 추위가 오겠지만 추위도 또 지나가겠죠. 여름의 3도, 지금의 겨울이라면 또 지나가실 거고 지금이 또 여름이라면 또 지나가겠죠.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해운대에서 듣는 슬기데이. 해운대 날씨는 낮에는 좋았는데 오후 늦게 흐리더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부천 아트센터 오르간 연주 예매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해운대에서 놀러 가신 것 같은데 부천 아트센터 오르간 연주 그죠. 기대되죠. 이 오르간 연주를 직접 들으면은 그 웅장함에 빠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잘 듣기가 힘들죠. 그 오르간 연주가. KSY님입니다. 우드 플루트 소리는 몇년 전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고악기 연주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 악기와는 좀 달라요. 오르간 연주 저도 예매했어요. 예단 국제음악제 폐막 공연 취소하고 갈아탔네요. 부천 아트센터 주차장이 좁아서 차는 아예 안 가지고 가는데 중앙공원 주차장 정보 감사하다고. 크으, 예. 주차장 정보가 이렇게 효과가 있군요. 꿀팁, 주차장 꿀팁. 역시 공연장을 갈땐 차가 필요할 때는 주차장이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갔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공연장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또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참 감사하면서도 좀 이런 게 많이 좀 퍼져서 공연이 스스로 홍보가 되면 좋겠네요. 네, 뒤덮글 들으시는 분들 공연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보셨다면 한번 집 근처라면 도전해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또 음악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저희 뒤덮글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뒤덮글, 듀엣톨 알기 전에는 클래식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빠지고 나니 정말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뭐 일상처럼 살고 계시죠.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메이비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나가거든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22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예술전당에서는 서울시향의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야판 치베덴의 지휘로 국립합창단과 여러 독창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유럽 투어를 앞두고 가진 이 연주회에서는 놀랍게도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바리톤 독창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합창 공연에 한국 성악가가 참여하는 일은 그래도 몇 번 봤는데, 한국에서 한국 오케스트라가 하는 베토벤 합창 공연에 정상급 외국 성악가가 독창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4악장 바리톤 독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돼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게 개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와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관악 터널 입구에서 출구 구간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가 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추가 인력까지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장 씨 관련 자료가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삭제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4: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0: 장 씨 남자친구입니다.
4: 뭐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3: 이런 상황에서 장 씨 관련 자료가 은폐된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장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사했더니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거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자료 삭제에 관여돼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고 담당했던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2: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6: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0: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6: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에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5: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7: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0: 오윤성 승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7: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5: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2: 늦더위 속 대기도 불안정해 당분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중국

0: 비굴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린 중부는 서울 낮 기온이 26.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중부도 다시 더워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도 최근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처서 낮 기온은 2024년 30.3도에서 지난해 32.2도로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높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 속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1: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2: 기상청
1: 동안
2: 예보관입니다.
1: 기온이 상승하거나 지형 효과 등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0: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까지. 한동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5: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2: 신현용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5: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4: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6: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2: 얘기하는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6: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4: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 공급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오늘 오 시장과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 정비창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고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제안했던 오 시장이 이제와 해제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청년과 서울 시민이 겪는 주거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정치라며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영배 위원장이 서리풀 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오 시장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리풀 지구의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이미 훼손된 지역에 관해 제한적

0: 전략으로 검토하되 미래 세대를 위해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출몰했던 대형 도마뱀이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뜰채를 활용해 안전하게 포획하면서 사람도 도마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1: 파란 그물망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이 삐죽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70cm에 달하는 나일왕 도마뱀이 붙잡힌 겁니다. 광교 도심 산책로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지 11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풀에 도마뱀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주요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뜰채로 대형 도마뱀을 둘러싸 1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발견 장소에서 떨어진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겨우 붙잡은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평상시에 발견된 하천보다 폭이 좁았어요. 폭이 좁아서
3: 전명옥 수원시 환경교육팀장입니다.
2: 다 막은 거죠. 소방대원이 뜰채를 가지고 사방을 막은 거죠.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뜰채를 탁 잡으신 거죠.
1: 수원시는 기존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해당 도마뱀이 같은 것으로 확인해 원소유주인 30대 남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취득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일왕 도마뱀은 국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입양 과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소유주인 남성이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한 뒤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신형 무기 개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틈타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북한은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6: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7: 조선중앙TV입니다.
6: 통합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5: 이후 전술 유도무기인 KN-23과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로 남한 전역을 겨냥했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8: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7: 안규백
8: 예상이
7: 국방부
8: 된다,
7: 장관입니다.
8: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5: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특히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탄두에 전술핵인 화산 31을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관련 시험을 지속해온 만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의 경우 2024년 이후 시험 발사에 숨을 고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9: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무력시위의
7: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9: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NG 시험을 완성하더라도 지금 뭐 중거리급 이상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론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적대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무시 전략,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막바지 여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행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교대역을 지나 강남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남 CGV 앞까지 하위 두 개 차로 이용해서 계속 행진이 이어진 뒤 저녁 8시 반에 집회와 행진이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서 출발한 행진은 을지로 1가에서 광교를 지나 SK 서린빌딩 앞까지 거의 도착하고 있는데요. 7시 30분에 행진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한편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관악 터널 입구에서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아직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게 설악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평소보다는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빗길인 가운데 안성 일대에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안성 분기점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5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편곡한 노래 Save Us All, 애니 해슬렘의 노래였습니다. 애니 해슬렘은 1970년대 프로그 레시브 록밴더 르네상스의 리드보컬 출신이죠. 클래식 음악 선율을 자주 편곡해 노래하면서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익숙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세닌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공연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예, 아유, 더 좋아하셨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더워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홀쭉해지셨어요.
1: 두 달이 진짜 훌쩍 지나갔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정말 더웠는데 이제는 조금 바람도 불고 하는데 거기는 좀 바닷가 근처라 아직도 좀 우리 시원한가요?
1: 올해 정말 더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는 송도 쪽이 바닷가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습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더위와 함께
0: 더덥겠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1: 7월에 비해서는.
0: 진짜 이게 저도 이제 10월에 인천으로 이사 다시 갑니다.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이제 아세닌에 가까워지니까 뭐 놀러라도 가보겠습니다.
1: 네.
0: 그동안 이게 얼마나 바쁘셨는지 저희가 지금 두 달 만에 뵀는데 지난번 소개해 주신 공연 M&M 군호 장엄미사 저희 그 듀더지 분들이 보러 가셨더라고요.
1: 아, 네, 네.
0: 너무 좋았다고.
1: 아, 그러셨어요.
0: 어떻게 잘 마치셨나요?
1: 네,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고 또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걱정했었는데 잘 끝났고요.
0: 네.
1: 또 이 듀더클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 곡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특별 별도로 가사집도 프로그램북과 함께 준비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0: 너무 중요하죠. 이거 외국 공연 볼 때 가사 번역 뭐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면 여기 나와 있어야
1: 맞아요.
0: 보면서
1: 맞아요.
0: 특히 클래식 공연장 가면은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 팜플렛 항상 손에 쥐고 이제 누군가 보면서 공연을 보곤 하죠.
1: 네.
0: 이게 열심히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다 이 관람객들한테 전달된 것 같아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게 힘들지만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칭찬의 말씀을 또 저희가 들으면 예. 그날은 퇴근길이 굉장히 가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남겨야 되나요?
1: 남겨주셔도 되고요.
0: 네네.
1: 또 저희한테 직접 말씀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0: 직접?
1: 네.
0: 아니, 근데 저희 사연에도 왔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저분이 박지현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오디오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이 왔었어요.
1: 그러세요? 그 듀더지 분들 혹시 네네. 아세닌을 방문하시게 되면 네네. 꼭 아는 척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사드릴 수 있으니까.
0: 예. 혹시 듀더클 하면 이제 알아드실 거니까 여러분, 듀더지 여러분 이제 아세닌 가시면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커피를 사주신답니다. 아무튼 정말

0: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연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아세님 근처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센터파크도
1: 네,
0: 그렇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연 소개를 한번 들어볼 텐데 가을을 앞두고 어떤 공연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 오늘은 딱 하나의 공연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0: 하나요?
1: 네.
0: 그럼 이게 얼마나 또 귀중한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오늘은 그 하나로도 이제
0: 예.
1: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0: 네네.
1: 네, 오늘은 하나의 공연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0: 네네.
1: 저희가 마스터스 앤 메이커스 시리즈,
0: 네.
1: M&M 시리즈라고 하죠.
0: 맞죠?
1: 그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와 피아니스트 이효의 무대입니다.
0: 아, 벌써 그냥 두 분의 그걸로 끝났는데요?
1: 네, 그쵸.
0: 정말 핫한 피아니스트들인데,
1: 맞아요. 네. 저희가 9월 19일
0: 예.
1: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과 그리고 KBS 교향악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0: 야, 여러분 지금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이효 형제 쇼팽 콩쿠르로 아주 뉴스까지 났던 그분들입니다. 저희 뒤도클에서도 소개한 음악가인데 이분들을 모셨군요.
1: 네, 그두 분이 또
0: 네, 알고 있죠.
1: 형제시잖아요.
0: 네.
1: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형이 이혁 씨인데 이제 2000년생, 그리고 동생이 이효로 이제 2007년생이니까 나이 터울이 좀꽤 있는
0: 그렇네요.
1: 편이죠.
0: 7살.
1: 네.
0: 근데 이렇게 같이 형제 피아니스트가 또 같이 잘하기가 이게 제가 봤을 때 동생이 형을 따라하려고 형은 동생한테 지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제 피아니스트 이게 사실 뭐 흔히 볼수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흔하지 않죠. 그리고 또이두 사람의 이력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0: 네네.
1: 형 이혁은 2022년 파리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자고요. 그전에도 파데레프스키 콩쿠르 최연소 우승, 그리고 하마마스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 2월에는 독일에서 젊은 음악가에게 주는 로토 포더프라이스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이효 씨는 지난해 2025년 3월에 형이 우승했던 콩쿠르죠. 롱티보 콩쿠르에서 또 3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이 지난해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형제가 나란히 세미파이널에 올라서 그걸로 더더욱 두 사람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그렇죠. 사실 뭐 입상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사가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피아니스트 형제가 있긴 하잖아요.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계시지만 또 이분들은 또 이제 완전 신예니까 어떤 기대가 될지 궁금한데 대단하네. 쇼팽 콩쿠르에서 이름 알린 줄 알았더니 이미 워낙 잘했던 분들이었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또 닮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릴 때 피아노랑 바이올린도 같이 시작했고, 또둘다 국제 체스 연맹 레이팅이 있는 체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0: 외국에서 잘하셨나 보네. 이렇게 체스까지 하시고 보니까 체스도 엄청난 수준급인가 봐요.
1: 맞아요. 둘다 세계 랭킹 상위권의 체스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해서
0: 네네.
1: 한국어, 영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같은 이제 4개 국어에 또 능통하다고 합니다.
0: 야, 진짜 천재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보통 이런 것만 해도 힘든데 피아노까지 잘하시는데 어떻게 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1: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0: 네네네.
1: 하루 7시간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이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산책과 독서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혁 씨는 철저하게 스케줄 관리만 하면 피아노 연습 시간 7시간 외에 남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0: 이게 피아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피아니스트 분들한테 7시간은 짧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정확하게 좀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아세닌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 앤 이혁 이효 공연 프로그램 구성이 궁금합니다.
1: 네, 이번 공연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그리고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5번, 총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이 지난번에 지휘자님의 노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왕자의 문장 인용하셨던 거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이번에도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1: 네, 매 회차마다 또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0: 네.
1: 지중배 지휘자님이 소개해준 문장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 일부입니다.
0: 정말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1: 아, 그러세요?
0: 포레스트 검프. 어떤 대사가 들어왔을까요?
1: 가장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얘기한 대사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란다. 내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 뭘 집을지 모른다는 대사인데, 그래서 이번 무대를 이제 거장들의 다채로운 맛을 골라 먹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상자가 프로그램 순서랑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0: 초콜릿 상자가 프로그램에 맞아떨어진다는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공연을 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장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중배 지휘자님께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인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실제로는?
1: 제가 만나 뵀을 때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네.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0: 공연에서요?
1: 네. 그래서 이야기꾼 같은 그런 또 분이시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이번 공연에서 총 세 곡을 연주한다고 했습니다. 한 곡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첫 곡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인데요. 네. 이 곡은 이제 KBS 교향악단이 관현악으로 연주합니다.
0: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 두 분이 첫 곡에는 안 나오시고.
1: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두 번째 곡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곡은 원래 피아노 한 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내 손으로 치는 연탄곡으로 쓰였거든요. 네. 근데 지휘자님이 노트에 이렇게 쓰셨어요. 밀크 초콜릿처럼 이혁과 이효 두 형제가 어린 시절 한 건반 위에서 나누었을 호흡과 순수한 기쁨의 달콤함을 추억하게 하는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오케스트라가 하지만 네. 그 안에 두 형제의 어린 시설이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피아노 두 사람 몫을 오케스트라가 대신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KBS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판본은 앙리 뷔세르가 편곡한 관현악 버전입니다. 네 개의 소품곡이 묶여있는 곡인데요. 첫 곡 제목이 쪽배입니다.
0: 쪽배.
1: 네, 달밤의 그 뱃놀이를 그린 곡인데 드뷔시가 이 곡 쓸 무렵에 시인 폴 베를렌느의 시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곡 제목이 그 시의 제목과 또 일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인 행렬은 거리 행진을 좀 익살스럽게 그렸고 그리고 세 번째 미뉴에트 네 번째 발레까지 마치 동화책 한 권을 이렇게 넘기듯 그렇게 이어지는 곡들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듣기 딱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이게 진짜 뭐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공연을 준비하시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번째 곡 마르티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주곡에서 이제 형제가 나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곡에 피아니스트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무대에 피아노 두 대가 놓여지게 되고요. 형이랑 동생이 한 건반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대씩 앞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앞곡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독립적인 무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휘자님 표현으로는 이제 독립된 예술가 두 사람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곡 하나 사이에 두고 형제에서 동료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0: 그렇겠죠. 형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1: 네네.
0: 또 마르티노라는 작곡가 많은 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어떤 분인가요?
1: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그렇게 연주되는 작곡가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마르티노는 체코, 정확히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프라하에서 공부하다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갔고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작곡가입니다.
0: 그럼 이게 음악에도 어떤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색이 혼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드뷔시의 화성에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체코 민속 음악에 미국의 어떤 재즈 요소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색채가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드보르작의 뒤를 잇는 체코 작곡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주하는 협주곡은 미국 망명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 원숙기에 접어든 마르티누의 음악성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곡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좀 편하게 흘려듣는 음악은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소리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 안에 담긴 정보도 많아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좀 심플하게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대 피아노가 어디서 만나고 또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런 부분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악장은

0: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리듬이 몰아치고 이 악장은 이제 피아노의 어떤 느리고 최면적인 그런 좀 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1: 네.
0: 3악장은 다시 1악장을 거울처럼 되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런 느낌들을 좀잘 살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팀장님도 이제 공연하게 되면 이런 분들 연주할 때 리허설이나 이런 거 보시나요?
0: 네, 봅니다. 리허설이 어느 순간 좀더 재밌기도 하죠.
1: 다양하게 또 실수한 거 맞춰가기도 하고
0: 맞아요.
1: 호흡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편하게 보시니까. 야, 이두 분을 과연 우리 아세니는 언제 섭외했을까? 작년에 콩쿠르가
0: 맞아요.
1: 나왔는데 바로
0: 저희도 바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또
1: 많으시니까.
0: 선점하신 또 다른 공연들도 또
1: 아,
0: 공연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오,
0: 저희도 빠르게 좀 접촉을 했는데
1: 네.
0: 워낙 인기가 또 당시에도 있으셔서 다른 오케스트라와 또 다른 공연장에서도
1: 하다
0: 섭외를 또 많이
1: 보니까.
0: 하셨더라고요.
1: 그래서 어떻게 9월 달에 이렇게 모셨네요.
0: 네, 맞아요. 네,
1: 오.
0: 저희가 상반기에는 또 다른 말씀드린 대로
1: 네네네.
0: 다른 곳
1: 있었고.
0: 타고의 연주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피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1: 아,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두 대의 피아노 함께 협주곡 들을 기회가 없기
0: 맞아요.
1: 때문에 지금 아세니 꼭 가셔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정말 힘들게 모셔온 두 분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이 베토벤 5번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긴 한데 어떻게 뭐이 형제가 좀 새롭게 듣게 만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0: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하고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이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1: 네.
0: 이거 하나를 좀 알고 가시면 첫 부분이 좀 다르게 이렇게 들리실 것
1: 첫 부분이
0: 같아요.
1: 어떻습니까?
0: 그 유명한 시작 부분
1: 네.
0: 따따따단 이
1: 따다단.
0: 부분을 네, 이 리듬이 그 모스부호로 옮기게 되면 점점점 줄 그래서
1: 딴딴딴.
0: 네, 알파벳 V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어허.
0: 네, 그래서 숫자 5를 로마자로 쓰면 또 V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BBC가 승리의 V 캠페인에 이 리듬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처칠이 그 손가락으로 만들던 V,
1: 빅토리.
0: 네, 빅토리의 V. 그때부터 이 곡이 승리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재해석됐다고도 합니다. 네.
1: 처음 알았어요. 따따따따. 이게 모스보로 따따따따.
0: 네,
1: 부이군요.
0: 그렇다고 합니다. 네.
1: 야, 이곡 하나가 어떤 신호가 됐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0: 맞아요. 이두 마디가 근데 정작 지휘자와
1: 네.
0: 연주자에게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1: 어떤 게
0: 하는데요.
1: 어렵습니까?
0: 그 첫음이 정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박자 끝자락에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지휘자가 그 예비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악단이 첫박을 잘못 짚는 사례도 또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실황 녹음 중에 이렇게 바이올린 하나가 한 박자나 먼저 튀어나온 게 고스란히 좀 녹음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워낙 베토벤이 이 악상 기호를 안 적어놓다 보니까 이제 지휘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나 혼자 틀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0: 맞아요.
1: 오,
0: 맞아요.
1: 그죠?
0: 네. 게다가 그 뒤에 길게 끄는 음이 또 있어서 그
1: 네.
0: 페르마타, 그 느림표가 이제 길게 끌수 있다는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걸 또 얼마나 끌 것인가 이 지휘자마다 또다 달라서 네,
1: 그렇죠.
0: 아예 또 무시하고 지나가는 연주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이제 공연을 보실 때 시작하고 그몇초 만에 지휘자가 이 곡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봉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 관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재미있게 공연을 또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플레이어들의 연주나 이런 걸볼 텐데 이게 오케스트라랑 같이 할때 지휘자를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긴 하지만 지휘자가 이제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아세니니 합창석이 있나요?
0: 네, 합창석 있습니다.
1: 그것도 만약에 공연 때뭐 요행 가능한가요?
0: 아, 저희가 그 석은 보통은 오픈을
1: 그죠,
0: 안
1: 보통 안
0: 하고 이제
1: 하죠.
0: 매진 되거나 하면 이제 그 석은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지휘자의 모습을
1: 그렇죠,
0: 가장 정확하게 볼
1: 재밌죠.
0: 수 있죠.
1: 근데 이어키오 형제가 오면은 매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0: 아,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1: 그렇죠. 이런 지휘는 또 정면에서 뒤에서 봐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 앤 이어 공연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초콜릿 상자로 시작해서 빅토리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을 집어들든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네네네. 결국은 베토벤의 운명으로 귀결된다는 지휘자님이 짜신 어떤 빅픽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0: 달콤한 결말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야, 이 지휘자님 정말 대단한데요.
0: 네, 오.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스토리와 또 의미를 이렇게 담고자 하시더라고요.
1: 네, 정말 진중하신 분이네요.
0: 네, 진중하신데 또 재미있으셔요. 네,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도 네,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1: 자, 이번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어떤 팁을 주신다면요?
0: 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M&M 시리즈는 이제 소개 영상으로 지중배 지휘자님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신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저희가 곧 이혁 2호 피아니스트 영상도 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 전에 이런 부분도 예 한번 보시면 공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죠. 네.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보는 건 정말 그러면 유튜브에 아세닌을 치면 나오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그렇죠.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1: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0: 네. 네.
1: 자, 두 달 만에 나오셨는데 뭐 우리 팀장님은 여전히 차분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천천히 어떤 이렇게 설명을 읽어주시는 그런 글을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두 달 만에 찾아온 디더클 토요 매거진 아세닌 네 번째 시간. 이번에 네 번째 꿀팁 정보가 주차입니다. 주차.
0: 네,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시기에는 아주 편리하실 텐데요.
1: 아, 이미 주차가 넓기 때문에?
0: 네, 그리고 저희 주차료가 또 무료예요.
1: 무료고?
0: 예, 무료고 저희가 주차면이 굉장히 많아서
1: 어허.
0: 주차난을 겪으실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1: 오, 예.
0: 네, 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1: 만석일 필요 없다? 거의 네. 너무 넓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 예.
0: 그리고 다만 공연장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1: 그렇죠.
0: 그 주차 구역이 네. 있다면 네. 오시게 되면 이제 관객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라인을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왔거든요.
1: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0: 그래서 31, 42, 45 라인인데요.
1: 아, 그 기둥에 서 있나요?
0: 네,
1: 31?
0: 네, 네. 그래서 그쪽 라인에 세우시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한 번만 더 숫자를.
0: 31,
1: 31
0: 42,
1: 42,
0: 45.
1: 45.
0: 네. 근데 늦게 오시면 그 구역은 이미 찼기
1: 그렇겠죠.
0: 때문에
1: 바로 걸로 들어가시니까.
0: 네. 그러니까 혹시 오시게 되면 그렇죠. 그 라인에 세우시고 올라오시면
1: 빨리 왔다면 거기로.
0: 되겠습니다. 네.
1: 늦었다면 이제 누가 내려주는 거라면 그 라인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아, 이게 주차 저희가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다 가보시더라고요. 어디였지? 이러면서. 왜냐면 일상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우리는 그냥 보이거든요. 그냥.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두 달만 나오셨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공연 기획팀 박지현 팀장님이셨고요.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는 9월 19일 아세닌에서 공연을 갖는 피아니스트 이혁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빠드드의 2인무 이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22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형제가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연 가시기 전에 어떤 곡인지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에서 마지막 3악장 제노바 앤 디미트로프 피아노 듀오의 연주, 오웨 에이지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절기 처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돼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게 개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와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도로에서는 현재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성동교부터 군자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한강 교량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손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늦더위 속 대기도 불안정해서 당분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중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린 중부는 서울 낮 기온이 26.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중부도 다시 더워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0: 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도 최근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처서 낮 기온은 2024년 30.3도에서 지난해 32.2도로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높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 속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1: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2: 기상청
1: 동안 기온이
2: 예보관입니다.
1: 상승하거나 지형 효과 등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0: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까지. 한동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5: 이거 살릴 수 있을까?
6: 아니.
5: 버리는 게 나을까?
6: 다 폐기해낼 것 같아.
4: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7: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것 같아요.
4: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 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8: 사실 저희가 보는
2: 이원식 DB 손해보험 진주 보상센터장입니다.
8: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4: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3: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비로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평택에선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흰색 포르쉐. 차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새벽 5시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을 달리던 포르쉐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포르쉐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두 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강릉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가량 인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불을 끄던 20대 소방대원

0: 한 명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메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맡았던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된 사건 또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사건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정황도 파악해 A경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2: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신학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4: 센터에 비자금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3: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전국이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시작했던 수사는 초유의 2차 종합특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6: 파렴치한 종북
7: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6: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5: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

0: 기자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2: 좋은 속도에 란 특별검사입니다.
1: 비상계엄을 손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3: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2: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3: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0: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함의 취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0.4mm입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2: 고향 등일시
7: YTN
12: i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막바지 여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더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파로 설악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 시속 81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남청주 나들목 1, 2차로에서 플라스틱류 장애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펴서 사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부근이 일어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파로 성동교부터 군자교까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정체가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한강대교 지나 서강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최근 한 배우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친일 행적을 했는지 찾아보는 검색 사이트까지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 관련 후속 보도들도 계속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을까요? 지난 광복절 주간에 언론이 가십성 이슈에만 집중한 건 아닌지 잠시 후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유창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누는 짧은 스몰토크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색한 침묵을 깨는 첫마디부터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질문법까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스몰토크 잘하는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미디어에서 상당히 크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는데 정작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훈장까지 준 사람 가운데 친일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했는가와 같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본질적 문제까지 문제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론이 그저 연예인 한 명을 마녀사냥한 것에 그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비카인지에서 광복 관련 종합일간지 12종의 보도를 수집을 했는데요. 기간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보도를 수집해봤습니다.
1: 네.
0: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1379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용이하게 하려고 분석하는 언론을 종합일간지로만 한정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작 좋은 보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송사와 통신사, 인터넷 언론, 지역 언론 등에서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사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서 종합일간지의 광복 관련 보도를 총 보도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좋은 보도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YTN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0: YTN 보도는 사실은 이제 그 파형 관련 보도가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재미 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미공개 사료를 소개하고 온라인상에 독립운동가 폄훼 문제를 짚는 이런 보도들은 굉장히 좋은 보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0: YTN은 8월 13일 미국에서 전해진 독립자금 호시안 지사 사료 공개라는 보도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처음 공개한 재미 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기증자료 68점 중 17점을 취재했습니다. 일제 감시를 피해서 중국 이름 장해림을 사용했던 기록, 한인 소년병 학교 시절의 사진, 중국 정부의 여권이라고 하죠. 호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실물 등이 소개되었는데요. 특히 이 여권은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에도 여권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물 자료라는 설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1: 네. 호시한 지사는 미국에서 금전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0: 네.
1: 사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0: 네네.
1: 네, 이렇게 몰랐던 분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갑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보도는 어떤 거였나요?
0: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광복절 보도는요. 아무래도 MBC가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는 8월 15일 친일 논란 독립유공자 최소 31명 보도에서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이 최소 31명인데
1: 네.
0: 8년 동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라는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다음 날 국가보훈부가 공개적으로 31명에 대해 조사, 심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언론 보도가 실제 정부 조치로 이어진 그런 영향력 있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1: 네.
0: 또한 같은 날 단독 대한독립헌신 외국인 390명, 공적 인정은 4명뿐 보도에서는요. 독립기념관 TF가 최근에 5년간 찾아낸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390명이나 되는데 서원자는 단 4명, 약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1: 네.
0: 더구나 이들을 발굴하는 TF조차 한시 조직이고 예산도 줄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보도에서 김지섭 의사의 일본 밀항을 도와 감옥까지 간 일본인 고바야시 형제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재유를 자기 관사 마룻바닥 밑에 한 달 넘게 숨겨주다가 교수직을 잃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기까지 한 일본인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를 AP통신에 전달한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 등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1: 네.
0: 이거는 방송에서 독립운동 연구가 아직도 얼마나 미완성인가를 보여 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어떤 좋은 보도가 있었을까요?
0: 뉴스핌에서 8월 14일 여성 독립유공자 비율 3.6% 제자리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명한 독립운동가 하면 대부분 남성이 떠오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이상한 것인데 영화를 봐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남성만 모여서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열사 등 몇 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1: 네.
0: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보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이 보도에서는 현재 서훈이 된 독립유공자

0: 만 8,776명 가운데 여성은 676명, 즉 3.6%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광복절 포상자 283명 중에서 여성도 11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지 않고 이 보도에서는 왜 여성 독립운동가가 발굴되지 않는가를 짚어보았습니다.
1: 네.
0: 당시 여성들은 독립운동가의 의식주 지원, 연락, 자금 조달 등 기록으로 남기 어려운 일을 많이 했고 여성의 공식 기록 자체도 적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처럼 판결문이나 공식 문서 중심으로 공적을 입증하도록 하면 여성 독립운동은 구조적으로 누락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님, 그리고 최재영의 부인 최엘레나 페트로브나 등 아직 서원받지 못한 그런 독립운동가가 많다라는 내용을 사례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0: 이 보도에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누구의 독립운동만 역사로 기록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 네, 정말 공감되는 지적을 한 기사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좋은 보도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방정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인천일보의 8월 14일 관심 저족 그늘 속 잠든 인천 독립 영웅들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출발점은 서울과 인천의 대비입니다. 이 보도에서 서울시는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발굴한 서울 출신의 독립유공자 810명에 대해서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립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독립운동사연구소에 약 2억 원의 연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연구소가 지난 2년 동안 자료를 추적해서 앞서 말씀드린 310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소의 전체 실적인데요. 이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20년 3월 성립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한 숨은 독립유공자가 무려 6,501명이라고 합니다. 광복이 된지 81년이 됐는데도 한 대학 연구소가 불과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수의 미발굴 독립유공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랐고요. 게다가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인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1: 네.
0: 이들 중에서 국가 심사를 거쳐서 586명이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인정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예산이 아깝지 않은 연구 결과네요. 이런 곳은 더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울컥한 것은요, 이 연구소 측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이미 다 찾아서 교과서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복절마다 독립운동가를 기억하자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기억하려면 먼저 찾아야 합니다.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조차 아직 국가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1: 네.
0: 광복 81년을 맞은 언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라는 점에서 이 보도는 정말 돋보였습니다.
1: 네.
0: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인천일보의 보도가 또 돋보인 것은요, 지역성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이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국립대학교 연구소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인천에 있는 연구소에 2억 원을 주고 서울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달라고 해서 31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에서는요, 중구와 강화군을 제외하면 인천 지역,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달라는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방정부가 하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1: 네.
0: 정말 고마운 보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럼 종합일간지 광복절 보도 내용 분석 부탁드립니다.
0: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종합일간지의 광복절 관련 보도 1,379건을 이번에는 제목만 보지 않고요. 기사에 등장한 인물, 기관, 장소까지 종합해서 8개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보도를 전체를 다 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영시 증조부 논란 이 항목을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 보도가 무려 140건, 전체 보도의 10.2%로 가장 많은 양의 보도였습니다. 반면에 하영시 논란만큼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짚은 보도,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가 인물이나 유물, 사료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한 보도는 몇 건이나 되는지 따로 분류해봤는데 네. 134건, 9.7%로 하영 이슈에 비해서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1: 네, 하영 씨 개인의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광복절 시즌 친회의와 관련한 보도 중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조태현의 생생경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조태현의 생생경제의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3: 네, 출연자의 이해관계를 청취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를 짚어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1: 예.
3: 8월 18일 부자 대세 코너에서 진행자는 연금 전문가에게 어쩌다가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청취자는 이 출연자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이후 설명을 듣게 됩니다.
1: 네.
3: 저는 이 질문이 8월 14일 부동산 썰전에서 있었더라면 청취자에게 훨씬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날 출연한 한 패널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1: 네.
3: 재개발과 재건축 컨설팅에 주력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정부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컨설팅 수요와 수익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셈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3: 네. 이날 이 출연자는 8일장 공급 대책 전체에는 3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분만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정말 많이 담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3: 대책 전반에는 비판적이면서 업계라는 표현이 있으며 본인의 전문 영역과 맞닿은 대목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1: 네.
3: 이 평가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청취자가 이 평가를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인가를 알고 들었다면 이 패널의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연금 인터뷰에서처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 물어봐줬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1: 네.
3: 이것은 출연자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청취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3: 네, 8월 10일 이슈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안보 위협과 방산업체 사업 기회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행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안보가 더 위험해졌고 방산은 기회라는 메시지가 만들어지면서 방산 수혜 프레임이 과도하게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1: 네.
3: 이날 인터뷰 앞부분에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미사일 정확도 향상, 미군 요격 미사일 제공 부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성공투 수출 가능성과 하나의 오스탈 USA 인수 문제가 등장하면서 청취자에게는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군 대응 능력이 약해졌으니 우리 방산 업체에는 기회가 생겼다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1: 네, 국내 안보 문제와 방산 수출은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을 공급하면서 인정을 받았으니 다른 곳에서도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연결이라면 더 자연스럽겠죠?

0: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면 호스탈 USA 인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1: 네.
0: 출연한 전문가도 실제 사업 확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이건 지금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라고 두 사안을 한번 분리해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경제 프로그램인 만큼 안보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안보 위협을 산업 전망과 연결할 때는 위협의 특성이 투자기의 근거로 소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나 또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는 너무 돈만 보고 접근하는 뉘앙스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이번 2주간은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로 평가한 것이니 그 자체를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법 취지나 그에 따른 효과와 장점까지 균형감 있게 전달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청취자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0: 네, 예를 들어 8월 7일 이번 주 탑주 플러스의 ISA 개편 논의가 그랬는데요. 개편의 취지와 기대 효과는 기자가 짧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본격적인 평가는 비판적인 출연자와 야당 정치인의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의 정부판 명글이라는 발언은 소개됐지만
1: 네.
0: 기획재정부나 여당, 정책 설계자 또는 이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반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세제를 다룬 코너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간담회 발언이 인용돼서 균형이 상대적으로 나왔던 만큼 ISA 편에서도 정책을 설계한 쪽의 설명이 한 번쯤 소개됐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1: 또 다른 코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0: 네, 8월 13일 방송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코스닥 동전주 퇴출을 두고 제도 정비라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소개됐는데
1: 네.
0: 이 판단 자체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충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함께 다뤄줬다면 청취자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증시와 관련해서 유망업종 이야기도 폭넓게 다뤄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사도 된다는 쪽의 암시가 강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필요하는 정보,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위험해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 폭락을 경험한 한국 증시인 만큼 특히 주의할 부분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1: 네, 조태연의 생생경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늘은 잘 소통하는 법,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통의 비법에 대해서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너무나 어려운 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표님께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 네.
1: 정치인의 연설물이나 기업 대표의 신년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3: 네.
1: 그런데 사실 대중은 이 잘 만들어진 준비된 연설보다는 시장이나 식당에서 무심코 건넨 한마디로 그 사람을 더 오래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호감을 받는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3: 네,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0: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 대표들을 제가 컨설팅을 좀 하잖아요.
1: 네.
0: 그때 사실 첫 과정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처음 저랑 미팅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앞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그냥 잊으시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대화를 잘하는 법이 뭘지 감이 올듯말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0: 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1: 네.
0: 사실 정치인들이나 기업 대표의 뭐 공식 연설은 원고도 있죠. 그리고 미리 연습도 하고 표현이 거칠면 참모나 홍보팀에서 뭐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건네는 말이나 시장 상인에게 하는 질문은 대부분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식 행사보다 행사 전후에 나눈 이 짧은 대화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 대표에게 이 대화는 잡담이 아니라 평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뭐 진정성을 대중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일상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잘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할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뭔지 궁금해요.
0: 네, 아마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잘하시지만 말을 잘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한 뒤뭐 소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잘 이어가서 서로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0: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까지 잘 살려주는 편인데요. 대화는 좀 예를 들어보면은 탁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내가 공을 보냈으면 상대가 탁구는 핑퐁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을 계속 10개쯤 연속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은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 틈도 없겠죠.
1: 네.
0: 리더들이, 특히 리더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1: 던지기만 하는 실수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으니까 상대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질문을 해놓고 직원이 한두 문장 말을 하면은 야, 내가 그런 거 예전에 해봤는데 말이야. 라면서 다시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1: 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보면은 시민에게 뭐 우리 선거 때 흔히 보잖아요.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민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준비해온 자기 어필 포인트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잘 듣는 대화형 사람은 신뢰와 호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탁구를 할 때처럼 핑퐁이 잘 돼야 좋은 대화를 할수 있겠군요.
0: 네,
1: 사실
0: 맞습니다.
1: 말을 잘하는 것보다 대화를 잘하는 게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우리말로 가벼운 대화죠. 스몰 토크는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0: 네, 요즘에 뭐 스몰 토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로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뭐 말주머니 같은 건데요. 저는 관계의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0: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곧바로 부탁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면 약간 서로 긴장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짧게 안부를 나누고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아, 이 사람과는 좀 이야기가 통하겠다. 이런 느낌을 먼저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뭐 그래서 뭐좀 잘못 전달해진 게 스몰 토크 하려면은 좀 위트 있어야 되나? 농담을 좀 해야 되나? 요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벼운 대화의 목적은 내 말솜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을 좀더 편하게 나와 나눌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로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회의 전몇 분, 그리고 행사장에서 자리에 앉기 전, 또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나누는 말이 모두 이곳에 속하는 건데요.
1: 네.
0: 이 짧은 시간이 잘 풀리면 사실 본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잘 술술 좀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반대로 요게 좀잘안 되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오늘 대표님과 본격적인 이 방송을 시작할

0: 전에 제가 이 기름칠하는 작업을 충실히 했던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관계의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선거철에는 정치인이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1: 우리가 정치인분들이 이제 막 선거철이 되면은 항상 하시는 게 있죠. 그 시장에 가서 요즘 뭐전 시장에 어떤 민심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상인들을 찾아가는데요. 뭐 요럴 때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겉으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 잘 돼요? 라고 하면 상인이 할수 있는 말은 네, 아니요 정도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이 답이 정해져 있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답 자체가 힘내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사실 툭 끊어지게 됩니다.
0: 네.
1: 근데 반면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0: 어떻게요?
1: 요즘 좀 힘든 부분이 손님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원자재 값이 오른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인이 아,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고 더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 재료값이 얼마예요라고 이렇게 대화가 술술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질문을 할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정치인의 이미지도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짧은 질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질문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대답을 듣고 무엇을 다시 물어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열린 질문을 해서 추가 질문을 또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 기업 대표가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1: 네, 기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사람과 내부 직원들을 상대하는 게 약간 다른데요. 뭐 업계 관계자를 처음 만날 때는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0: 네.
1: 화장품 회사 대표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씨 얘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외국에서 뭐 요즘 K 화장품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반응들이 어떤지를 뭐 서로 물어보고 시작하면 훨씬 더 관련된 업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추가적인 질문까지 이어져서 뭐 본론에 들어갈 때 훨씬 좋은 경향이 있겠죠.
0: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중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대표님이 딱한 사람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1: 뭐 두고두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두고두고 해드릴까요?
1: 네, 아마 다들
0: 두고두고.
1: 예상을 하실 거예요. 뭐
0: 네.
1: 국민 MC 저 유재석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유재석 씨는 당연히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의 능력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살려주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0: 네.
1: 방송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계속 혼자 웃기려고 하기보다는 출연자에게 적절하게 짧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짧은 질문이 출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출연자가 첫 번째는 아, 내 말을 MC가 잘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0: 네.
1: 청취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충분히 들은 뒤에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라고 또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가끔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긴장되니까 이제 막 자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유재석 씨는 꼭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되물으시는 그렇게 얘기 대화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0: 네.
1: 자기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더 편하고 아, 저 사람이 말을 진행할 때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잘 듣는 것보다 준비된 질문을 하는 데 집중을 하지 않았나 하고 좀 반성을
1: 아, 너무
0: 하게 되네요.
1: 잘하십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감사합니다. 자, 곧 9월이고 또 추석이잖아요.
1: 네.
0: 명절이 되면 물어보면 안될 것들이라는 짤이 SNS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뭐 여자친구는 생겼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질문들인데 평소에 후배나 부하 직원들과 스몰 토크를 할때 피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상대를 평가하거나 미리 판단하는 말을 좀 삼가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직원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아,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 뭐 다들 나때 아시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뭐 끈기가 부족해. 뭐 이런 재단하는 말들.
0: 네.
1: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좀 무시하는 말로 여겨져서 대화의 문턱이 탁 막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추석에 만난 어르신이 뭐 살이 많이 빠졌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본인은 좀 친근한 척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지만 상대방은 이런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를 평가할 수 있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요새는 그 외모 평가라고 해서 좀 외모에 대해서 어떤 뭐 예쁘다라는 칭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네.
0: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외모는 사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외모에 치우쳐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예쁘다 그리고 뭐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뭐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 생김새를 당신이 왜 평가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평가를 한다는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는 일부에게는 또 좀 부담이 되는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저희 회사에 2000년대생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MG나 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1: 이런 친구들이 신조어가 많죠.
0: 많죠.
1: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뭐 저희가 뭐 좀 접해보지 못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신조어라고들 하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는 자기 얘기를 섣불리 따라하기보다는
0: 네.
1: 좀 배운다는 의미 그리고 그냥 어른 자체로서 상대해 주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해요.
0: 어설프게 신조어, 늘크크, 영크크 뭐 이런 말로 뭐 대화를 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리더스랩 김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더 리얼 그룹의 스몰 토크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저녁까지 남부지방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3도, 광주, 전주,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악 부근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설악 나들목에서 아직은 서종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안팎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방향 중부 3터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 많이 좀 빗길인 구간이 많은데요. 평소보다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늦더위 속 대기도 불안정해 당분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중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린 중부는 서울 낮 기온이 26.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중부도 다시 더워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도 최근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처서 낮 기온은 2024년 30.3도에서 지난해 32.2도로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높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 속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0: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1: 기상청
0: 낮
1: 예보관입니다.
0: 동안 기온이 상승하거나 지형 효과 등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2: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까지. 한동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오늘 오전 9시에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의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장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5: 이거 살릴 수 있을까?
6: 아니.
5: 버리는 게 나을까?
6: 다 폐기해낼 것 같아.
4: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7: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4: 이번 오후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 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에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 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8: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도 수리를 좀 희망하시는
1: 이원식 DB 손해보험 진주 보상센터장입니다.
8: 차량 상태를 안내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4: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3: 전국 곳곳에 내린 비로 주말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평택에선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흰색 포르쉐. 차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새벽 5시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을 달리던 포르쉐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포르쉐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두 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강릉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가량 인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불을 끄던 20대 소방대원 한 명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오늘 오후 4시쯤 전남 광주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내부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78명, 장비 2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발전소 내부에 석탄 분진이 대량으로 있어 큰 불길을 잡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소방은 발전소 내부의 석탄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11: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9: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1: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10: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12: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9: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0: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려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자기 편의 부패는 착한 부패인 거냐며 낯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은 해체하면서 정치권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경찰을 앞세워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14: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9: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13: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0: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1: 펫버스 논란부터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0: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3: 청년, 성장,
2: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3: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4: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2: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0: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7: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2: 장미란 씨 남자친구입니다.
7: 뭐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6: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담당했던 실종 사건을 모두 조사하던 중 지난달 초 다른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인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9: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2: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9: 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8: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10: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10: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8: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3: 고향 특례시.
14: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에 여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돼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무더워지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주말 동안 청계 광장에서 3일계 구간 양방면이 전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한편 퇴계로 따라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 지나 서울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교차하는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구간은 아직은 양방향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도 아직은 많은데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고 신사역 구간도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아직은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아직은 많은 모습인데요. 목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로이드가 부릅니다. Lay it down.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Lay It Down 듣고 왔습니다. 로이드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번 시간도 실시간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주말의 첫날도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암동 스튜디오 창밖으로는 그래도 서울 지역 비가 어느 정도 그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워낙 날씨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태풍의 영향으로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텐데 각 지역에서 비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끔 인명피해, 재산피해

예,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엔싱크의 Bye Bye Bye 이어서 제시카 심슨이 부릅니다. Irresistible까지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 공작에 책임을 지고 노웅래 전 의원과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심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한 그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려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자기 편의 부패는 착한 부패인 거냐며 낯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노 전 의원은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인데도 이 대통령은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은 해체하면서 정치권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경찰을 앞세워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제주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입적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253번님, 저는 서늘한 바람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주말 동안 계획한 일들과 일정들 다 취소했는데요. 끙끙 앓다가 일어났더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 깨닫는 주말입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살짝 이제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틀고 계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내의 온도차 때문에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2253번님도 한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틀 동안 끙끙 앓고 났다,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건강 꾸준히 계속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몸 든든하게 보양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겨울철에만 우리가 비타민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몸에서 땡기면 뭐라도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면역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2253번님 뿐만 아니라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혹시나 또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그리고 한낮에는 냉방병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게 실내외 온도 너무 차이나지 않게 온도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YTN 라디오 틀어놓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 YTN 라디오와 주말 함께해 주시는 점 감사드릴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야 될 텐데요. 페퍼톤스의 Love and Pe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뒤 난투극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 3명 등을 징계했습니다. 피파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레안드로 파레데스 선수에게 A매치 10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9만 달러 징계를 내렸고 수비수인 나우엘 몰리나 선수는 7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9만 달러 징계를, 공격수 티아고 알마다 선수는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만 달러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폭력 행위에 가담한 로베르토 아얄라 코치는 3경기 출전 정지와 3만 달러의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8 LA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6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 첫 경기에서 난적인 베트남을 꺾고 8강 진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늘 중국 텐진시 텐진 올림픽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베트남을 세트 점수 3대1로 누르면서 일본에 이어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대전 경기와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잠실 경기, 그리고 KT 위즈와 SSG 랜더스의 인천 경기가 우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에 취소된 경기는 60경기로 늘었습니다. 오늘 우천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2253번님의 신청곡 휘성 사랑 그 몹쓸 병, 이어서 One More Chance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Ciao.

0: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전국에 비가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돼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다시 맑게 개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와 창원은 35도까지 올라 무더워지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뒤에서는 차량들의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는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노면이 미끄러워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 여의 상유 나대목에서 동작대교 일대까지는 아직은 평균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바뀝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심은 터널 입구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 든 아직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매일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과 뒤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실종자 가족들을 2차 가해한 10대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노재현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김옥숙 여사가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6: 수도권과 강원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호우성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은 비가 그치며 폭염 수준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5: 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6: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8: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
9: 장미란 씨 남자친구입니다.
8: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7: 경찰은 A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담당했던 실종 사건을 모두 조사하던 중 지난달 초 다른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0: 이렇게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재벌을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0: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6: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13: 센터에 비자금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12: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0: 네,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또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 뉴스 포함해서 전국 이슈들 김마듬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예.
10: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금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그 당시 이제 당대표였잖아요. 공청 배제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4: 네, 노웅래 전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공천 배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예.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15: 김마름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입니다.
14: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10: 네.
14: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게 조작 기소의 근거가 된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 이미 판결문에서 증거 취득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10: 예.
1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작 기소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또 하나 이게 지금 그 조작 기소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10: 예.
14: 아예 사법적인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거 아닙니까?
10: 네.
14: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관되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필요할 때 유리하게 나왔을 때만 법치주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 예.
14: 일관되게 좀 법치의 원칙을 지켜주는 주문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10: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지휘한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6: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조작기소, 민주당도 그렇고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동병상련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15: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16: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방탄의 소재로 그렇게 삼고 싶을 것이고 한동훈 의원 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아직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책임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장관이 아니고 현재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0: 예.
16: 지금 같으면 이것은 드러난 무죄가 아닌 위법 수집 증거 자체에 따른 무죄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예.
16: 그때는 왜 이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이거에 대해서 그 증거 능력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녹음, 몰카, 위보 압수수색, 타인 휴대전화, 녹취 이런 거에 대해서
10: 예.
16: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런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연속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10: 예.
1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녹취를 한번 다 까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출신이고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지만 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10: 예.
16: 왜 그때는 이것이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10: 예.
16: 그것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0: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려고 빌드업하는 것이다. 노웅래 전 의원에 사과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발언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4: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일단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예.
14: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런 건 주장할 수 있지만은
10: 네.
14: 반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10: 예.
14: 라고 봤을 때 국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뭔가 사법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드업하고 있다 그런 인상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정도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예. 이것을 길게 무너질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뭐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얘기 나왔지만은 이미 사법적으로는 이제 판단 2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3심 나왔지만은 지금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무슨 3심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9: 예.
14: 그러나 굳이 서로가 내용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한다면 서로 다퉈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9: 예.
14: 그런데 지금 증거주의라든가 법률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그 영장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하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예. 지금 무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의 법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뭔가 필요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현재 법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무리한 활동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9: 예.
14: 일단 현 단계 3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여권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봅니다.
9: 예,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그,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16: 지난 2월에 이성만 전 의원이 핵심 녹취록에 위법수부 증거라고 해서 무죄 확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검찰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수 있을까?
9: 예.
16: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 그런 대부분의 정치인과 관련돼서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과한다. 네. 공천 탈락 배제한 것을 사과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3심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9: 네.
16: 뭐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정말 위법했는가? 위법하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원 없나? 세 번째는 해당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9: 예.
16: 독립적인 유죄 인정의 증거가 없을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예.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9: 네, 과연 상고서를 제출할지 그 네.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법관 후보 이 후임의 서면 제청 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민정수석과 협의를 해서 제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게 전례 없는 헌정사 추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이 제청에 두 명이 이제 제청이 됐는데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제청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류가 좀 읽히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제청 요구했을 때 받아준다면 모르겠습니다.
9: 예.
14: 그런데 양쪽에 다른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얘기 같습니다. 대법원장, 대법원 쪽에서는 뭔가 협의를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9: 예.
14: 불가피하게 문서로 하겠다라고 민정수석과 행정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문서로 하기로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고 합의를 해준 바가 없다라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9: 예.
14: 그런데 아다시피 대법관 절차에 관해서 저는 결정적인 역할은 오히려 국회 동의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9: 예.
14: 아다시피 이게 사전에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봤을 때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임명장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존의 다른 헌재 판단 등으로 보자면은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국회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 마 헌법재판관 나왔을 때
9: 예.
14: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 절차가 끝나면은 대통령은 그 절차에 따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이라든가 견제 역할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결정적인 것이지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9: 예.
14: 더구나 마지막 단계도 아니고 추천 단계에서는 적합성을 따질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누가 마음에 든다. 이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올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9: 예. 그러니까 이 권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장이 지금 좀 뭔가 그전의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16: 아니 비판적이가 아니고 상식적인 말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 법대로
17: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라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의 배경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라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전국 이슈를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막바지 여름비가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빗길에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아직은 사고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에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지금 홍성에서 서평대 나들목까지는 빗길인 가운데 목포 방향 비봉 나들목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월급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는 올림픽대로 따라 아직은 김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도 아직은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도심 안쪽은 한강대로 따라 서울역 쪽이 교통량이 아직은 많은 모습인데요. 교차하는 지금 퇴계로도 신당역 쪽으로 서울역부터 회원 사거리 구간 신호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 또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8월 22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R. 켈리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I wish.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R. 켈리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I wish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9746번님,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한 채널도 준비되어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선선한 여름 날씨에 큰 일교차,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일교차가 좀 느껴진다 할 정도로 아침 저녁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내일이 절기 처선데 원래 이 목이 입이 비뚤어지는 절기라고 그만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참 처서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로 최근에는 그 처서 매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곳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서울도 25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열대야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도 서울 33도, 그리고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더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서인데 왜 이렇게 더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휴, 그래. 절기가 또안 맞을 수도 있지. 한동안 더 덥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몇 주만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끝나가는 여름을 더 만끽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짜증 내봐야 가을이 빨리 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만큼 여름을 끝까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이 추워지면 이 계절이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팝으로 준비했어요. 좀 신나는 비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리앤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까지 만나고 올게요.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목적 없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띈 제2의 일반회계고 사실상의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으로 지불하고 공적 자금을 상환한 뒤에 국가 채무를 갚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선취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9분에서 40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추억의 가요 만나보겠습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핑클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만 봐도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핑클의 화이트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주수빈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CPKC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며 공동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주수빈 선수는 오늘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내며 7언더파 63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합계 9언더파 131타를 기록한 주수빈 선수는 일본의 요시다 유리, 미국의 티아라 로메로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4위로 뛰어오르며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벨러리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6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전날 공동 12위로 출발했던 임성재 선수는 중간 합계 9언더파 131타를 기록해 미국의 크리스 고터럽 선수와 함께 공동 4위에 랭크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지나고 나면 여름도 결국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겨울을 안 좋아해서 요즘 날씨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름에 대한 애정을 표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늦게 외출했다가 하늘이 예뻐서 사진 찍으셨다면서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석양이 정말 아름답네요. SNS에 무지개 사진 많이 올라왔다고 소식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구름 사이로 빨갛게 물든 이 석양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끝곡으로 더 좋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9746번님의 신청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어서 빌리 조엘의 피아노 맨까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청주와 창원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모레 월요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 당분간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노들로는 성산대교 방향 지금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강대교에서 여기 상류 나들목과 2차선입니다. 이 일대 밤길에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은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한교 소통 상황이 원활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반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짧게 속도가 내려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 밖에 국회대로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 교차로 쪽으로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맡았던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된 사건 또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사건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정황도 파악해 A경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3: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0: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3: 순수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2: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0: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1: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2: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1: 근무할
2: 교수입니다.
1: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0: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거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5: 이걸 살릴 수 있을까?
6: 아니.
5: 버리는 게 나을까?
6: 다 폐기해낼 것 같아.
4: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7: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4: 이번 오후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 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에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8: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2: 이원식 TV 손해보험 진주 보상센터장입니다.
8: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 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4: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3: 수도권과 강원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충북 청주와 광주, 경북 칠곡은 35도, 경남 밀양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은 특보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의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장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성역 없는

0: 부패 청사를 강조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2: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1: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 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2: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1: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재추천 절차를 제안하고도 사퇴하라 한 적 없다고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전원이 동의해야 재추천이 가능한 구조를 본인 입으로 설명해 놓고 종용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엔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갈라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뻔해 두려운 모양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파기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여전히 용산
5: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3: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6: 택버스 논란부터 욕조
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3: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7: 청년, 성장,
5: 신여령 더불어민주당 지방, 대변인입니다.
7: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8: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3: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한국 컨테이너선이 오늘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오늘 밤 9시 반 부산 신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 약 6,400km를 통과해 영국 펠리스토우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0월 5일 부산 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으로 편도로만 약 13,000km,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 수원 광교 신도시에 출몰했던 대형 도마뱀이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뜰채를 활용해 안전하게 포획하면서 사람도 도마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0: 파란 그물망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이 삐죽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70cm에 달하는 나일왕 도마뱀이 붙잡힌 겁니다. 광교 도심 산책로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지 11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풀에 도마뱀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주요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뜰채로 대형 도마뱀을 둘러싸 1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발견 장소에서 떨어진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겨우 붙잡은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 평상시에 발견된 하천보다 폭이 좁았어요. 폭이 좁아서
5: 전명옥 수원시 환경교육팀장입니다.
11: 다 막은 거죠. 소방대원이 뜰채를 가지고 사방을 막은 거죠.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뜰채를 탁 잡으신 거죠.
10: 수원시는 기존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해당 도마뱀이 같은 것으로 확인해 원소유주인 30대 남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취득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일왕 도마뱀은 국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입양 과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소유주인 남성이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한 뒤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9: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제주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입적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하해동 하해포구 해상에서 물에 떠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납작도 인근 해상에서

0: 카양 4대 가운데 2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한 보령 해양경찰은 표류하던 승선원 4명을 구조하고 뒤집힌 카약에 매달린 60대 남녀를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리차드 마크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Now and Forever.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습니다. Now and Forever 듣고 왔고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에서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존 마이클 몽고메리의 I Swea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암브로시아가 부릅니다. Biggest Part of Me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충북 청주와 광주, 경북 칠곡은 35도, 경남 밀양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은 특보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도 불안정해 내일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일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엔트로픽의 상장 주관사들이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과 1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픽의 기업가치는 최대 2조 달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트로픽이 계획대로 상장에 성공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6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바버레츠의 겨울나기, 소울라이츠 도시의 밤까지 함께 만나고 옵니다.

바버레츠 겨울나기, 소울라이트 도시의 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무안타로 침묵하고 수비에서 실책성 플레이도 범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오늘 보스턴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볼넷 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볼넷을 고른 3회 타석을 제외하면 모두 뜬 공과 땅볼로 물러나면서 시즌 타율을 2할 9푼 1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또 6회 말 수비에서 타구를 뒤로 흘려보내는 실책성 플레이로 점수를 헌납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4대6으로 패했습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가 우한 에이스 안우진 선수의 호투와 생일을 맞은 서건창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기아 타이거즈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키움은 오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키움은 5연패에서 벗어났고 리그 3위 기아는 6연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가 울산 HD FC와의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2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터진 모따 선수의 헤더 결승골을 앞세워 울산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라이벌 울산과의 올해 대결에서 3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오늘 마지막 시간대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서울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시원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또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워낙 꿉꿉하고 눅눅한 상황에서 굉장한 불쾌 지수를 기록하고 또 덥다 너무 후텁지근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어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고 에어컨을 좀 이제 덜 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에는 또 에어컨을 다시 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넬의 마음을 잃다, 검정치마의 Everything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가량 인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불을 끄던 20대 소방대원 1명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0: 대낮에 주택가 인근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기도 해 시민들은 실탄이 든 총인 줄 알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12일 오후 4시 5분쯤 한 남성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합니다.
12: 어디를 겨냥해서 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빵 소리가 네. 나서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는 주머니 그 옆쪽에 그 총집에 허리춤에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살 따라가고 있거든요.
11: 주택가 인근에서 산책 중 총성과 함께 총을 든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1km가량 해당 남성을 추적했고 남성은 약국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들고 있던 총은 가스총. 피의자는 이곳에서 행인들을 향해 앉아 실제로 세 발의 가스총 실탄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발 중 두 발은 불발됐고 한 발만 제대로 나갔는데 신고자가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당시 해당 남성이 강변 산책로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며 신고자가 남성 근처에 가자 실제로 자신에게 총구까지 겨눴다고 말했습니다.
13: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올라와 봤어요. 근데 정말 총이더라고요. 그 총을

0: 옆에서.
1: 해당 남성은 신고자가 지나가자 곧장 자리를 떴는데 신고자가 남성을 끝까지 따라가 경찰이 남성을 붙잡는 걸 도운 겁니다. 총을 발사한 곳이 학교와 주택가 바로 앞 산책로인데다 과거 불법 개조한 가스총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던 만큼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주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해당 남성은 80대로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 가스총이 잘 나가는지 테스트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0: 예정입니다. GCN 뉴스 박영훈입니다.
1: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300만 대 이르는 최대 규모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매립형으로 설계된 테슬라의 문 손잡이가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 때문인데,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테슬라 전기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구조대원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조수석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3: 차량이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그 조수석 문이 심하게 그 압착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개하는데 그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2: 승객이 탈 때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매립형 손잡이는 테슬라의 상징 같은 디자인 요소로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전력이 끊겼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탑승자 구조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매립형 손잡이의 안전성 문제를 탓하면서 전기차 427만 대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298만 대로 대부분이었고 샤오미 39만여 대를 비롯해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여러 곳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안전 우려가 커지자 올해 초부터 아예 매립형 손잡이를 금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을 통해 사고가 났을 때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장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차량 화재 때 구조대원이 문을 열지 못해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도 테슬라 모델 Y의 탑승자 갇힘 현상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건 이란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열린 미국 유타주의 공청회 현장에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주변 환경까지 다 파괴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5: So I'm looking you in the face with all the mama bear fury that I can muster and demand that you deny this proposal.
4: 유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데이터 센터 옹호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6: Because the jobs are enormous and the money paid, the taxes paid are just enormous. And if you don't take it, you're going to be left behind because there are plenty of places that want it.
4: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데이터 센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7: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jacking up our utility bills.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using up all our water.
4: 특히 보수층 분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중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이란 전쟁이 아닌 인공지능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1: 충북 괴산에서 유색별을 활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논 그림이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이 완성되면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8: 드넓은 논 위로 말 한 마리가 도약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말 갈기부터 발굽까지 실제 말을 보는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됐습니다.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08년부터 유색별을 활용해 문광 저수지 일대 조성한 논 그림입니다. 올여름 유독 심했던 더위로 그림 작업과 벼 생육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한 관리 끝에 논 위에는 생동감 넘치는 붉은 말이 선명하게

0: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빨대로다가 이제 윤곽을 잡고 그다음에 모종을 직접적으로다가 손으로다가 꽂는 작업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되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에.
0: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그림 조성 작업은 청년 농부들이 다른 지역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며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논그림이 청년 농부들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산마갯길과 꿀벌랜드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또 하나의 명소로 주목받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도 이게 또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도 농사만 짓고 이제 소득이 안 되니까 경관 농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다 분석을 했는데 50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0: 농업과 예술을 접목한 논그림이 농촌의 새로운 볼거리와 소득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5: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0: 방법 챙겨가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늦더위 속 대기도 불안정해 당분간은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중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린 중부는 서울 낮 기온이 26.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중부도 다시 더워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도 최근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처서 낮 기온은 2024년 30.3도에서 지난해 32.2도로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높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 속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6: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거나 지형 효과 등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5: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까지. 한동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000대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8: 이거 살릴 수 있을까?
9: 아니.
8: 버리는 게 낫까?
9: 다 폐기해낼 것 같아.
7: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10: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7: 이번 오후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기본적인 대인 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도 수리를 좀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0: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2: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3: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5: 펫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3: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6: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7: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3: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공작에 책임을 지고 노웅래전 의원과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며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신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한 그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 전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계속 우길 거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녹음 파일을 증거해서 배제했을 뿐 노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실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노 전 의원에게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공천 배제한 것을 사과한 데 대해서는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격려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자기 편의 부패는 착한 부패인 거냐며 낯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 노 전 의원은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인데도 이 대통령은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맡았던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된 사건 또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9: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8: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10: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8: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직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맡았던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된 사건 또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가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신고 건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6: 부패 청산에는 여야 이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5: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6: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5: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6: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5: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소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7: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8: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7: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9: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7: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0: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2: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1: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3: 펫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1: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4: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5: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1: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7: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6: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전 의원이 정치 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8: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6: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10: 부패 청산에는 여야 2편, 4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9: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0: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9: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 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10: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9: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I've been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

0: 16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1: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0: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이처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5: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4: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6: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1: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번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비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1: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0: 허위 종결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1: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0: 경찰은 A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4: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서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석달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6: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5: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7: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5: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3: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9: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8: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10: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8: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집권 여당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3: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12: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11: 단순한 노선 변경에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후보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13: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11: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예,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13: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11: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14: YTN 부장원입니다.

0: 한편 최근 부동산이나 증시 등의 여당의 악재 이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당내 갈등이 계속되며 대한정당으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장관을 향해서 기어서 다니란 이 대통령의 농담 섞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3: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2: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미국 쪽 움직임엔 국방과 외교장관 모두 자신들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5: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2: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책이나 끊이질 않는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최근 정부 여당 악재 이슈가 계속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를 오갔습니다. 여느 때보다 대여 공세와 대안 제시로 국민 마음을 살 법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은커녕 20% 중반의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징계나 당 조직 정비를 둘러싼 충돌 등 내부 갈등에 여념이 없는 모습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멱살이나 무소속 지원, 각종 실언에 일부 총선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징계가 떨어지자 사냥개다, 단두대냐란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6: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2: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격인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다시 뽑아보려는 시도엔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며 쪼개진 내부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7: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2: 이제 중진들로 무게추가 옮겨간 장동혁 대표 퇴진 충돌은 어느새 공개 말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8: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9: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틀림없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2: 당 지도부에선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이른바 개혁 시도를 막으며 내용이 불거진 거란 불만도 감지됩니다.
10: 다만 징계의 타당성이나 정책 추진 방향을 떠나 장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외연 확장 동력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12: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11: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13: 펫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11: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4: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15: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11: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요.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16: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17: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16: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8: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16: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19: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청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16: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바티스트가 연주한 알라 블루스였습니다. 이 재즈 뮤지션 존 바티스트는 몇 년 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베토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곡이 얼마 전 발매된 음반 수록곡인데요. 존 바티스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즉흥 연주로 녹음한 음반이고 모차르트의 터킹 진곡을 재즈풍으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재즈로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40번의 선율을 만보풍으로 새롭게 편곡한 만보차르트, 글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아다지오, 유로피언 재즈 트리오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재즈로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교향곡 40번의 선율을 만보풍으로 새롭게 편곡한 만보짜르트. 만보랑 모차르트를 합쳤어요. 만보짜르트. 클라스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아다지오, 유로피언 재즈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떼끼로님입니다. 그 시절 아들 손자를 보셨으니 할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상상이 됩니다. 전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땐 시부모님께 대환영받았는데 둘째 딸 낳았다고 하니 어찌나 서운해하시던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딸이 있는 게 저에게 축복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지요. 그렇대요. 아무튼 그 옛날 아들들은 그죠? 마리안나님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안 켜고도 견딜만 하네요. 전 테디 공연 보는 거랑 여행이 제일 좋으네요. 혼자 여행해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서 못하고 있네요. 더 나이 들기 전 운전할 수 있을 때 실천해봐야겠어요. 뭐 저도 해본 적 없지만 이 재미라는 걸 좀 느껴봐야 되니까 너무 멀리 말고 처음에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서울 근교로 먼저 한번 가보시고 나랑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루님입니다. 초계탕이나 초계국수는 냉닭고기 요리입니다. 초계탕은 평안도, 그러니까 이북 음식인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초계국수는 먹어봤죠. 초계탕. 초계탕은 이제 밥을 말아먹는 건가? 그러면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초계국수에 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새콤한 맛 나고 예. 초가 그 식초인가? 그거랑 닭개짜 초계. 0388님입니다. 테디 새로운 뮤지컬 소식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또 얼마나 재밌을지 넘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열심히 응원하며 화이팅!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뮤지컬 오페라 이화여대에서 10월 1일이 첫 공이죠. 다들 좋은 자리 원하는 대로 티켓팅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 야구도 약 10일 정도 폭염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당시에 운동장 지표면 온도가 최대 76도였어요. 아무래도 그 야구장이 원형 경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오목렌즈처럼 모여 있다 보니 운동장 자체는 진짜 열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야구한 사람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거 보니까 슬라이딩만 해도 선수들이 화상을 입을 정도였대요. 오, 이번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어, 그죠? 테디는 차기작도 있고 야구도 진행되는 재밌는 날들이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답니다. 요즘 테디의 도파민은 뭔가요?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도파민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골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푸른 풀밭에서 착 걸어다니면서 동물들도 보고 잘 안 맞아도 행복하고 아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힐링을 해요. 그 5시간 동안 정말 어디로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들 뭐 피크닉 좋아하는 느낌을 저는 골프장에서 느낀다고 해야 될까? 이번에 광복절 주간을 맞아서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는 신문희 선생님이 저희 경기에서 시구를 하셨거든요. 생각난 김에 신문희 선생님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할게요. 신문희 선생님 또 저희 라디오에도 나오셨었죠. 그때 당시 저희 인기현상에 곽동현 씨랑 같은 소속사여서 그래서 신기했던 야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막 이랬었어.
해롱이님입니다. 드디어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인가요? 오페라 웍스에서 라인의 황금 애니메이션으로 봐서 더 반가워요. 흐흐. 발퀴레도 기대됩니다. 이 니벨룽의 반지를 읽으면서 야 이런 대서사를 오페라로 풀어냈다니 바그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 네 편을 다 하면 17시간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그 음악을 짓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단순히 선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이올린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며 거기서 퍼스트 바이올린은 이런 음정을, 두 번째 바이올린은 이런 음정을, 클라리넷은 이런 음정은, 북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하프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으며, 그러면서 트럼본, 튜바, 뭐 트럼펫 이런 다 모든 플룻, 뭐 피콜로 여기에 내 판타지에 맞게 이 음악들을 지금 5초짜리라도 작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17시간을 이 판타지를 채워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대단하죠?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신문이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신문이 아름다운 나라 들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54년 8월 23일 오늘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모리츠 모슈코프스키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름이 스키스키 하는 거 보니까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인 것 같아, 그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그의 피아노 소품은 화려한 기교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주 연주되고 있고요. 그의 피아노 협주곡 듣겠습니다. 협주곡 2장조, 작품 번호 59번, 마지막 4악장,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예지 막시미우크가 지휘하는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폴란드 태생의 독일 작곡가였대요. 죄송합니다, 폴란드.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미국이 무역협상 결렬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캐나다도 대규모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미국도 캐나다 보복에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관세 전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불을 예고했죠.
4: 네, 어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했죠.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로 와인과 유제품, 기계, 섬유, 시멘트 등이 이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오늘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불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카니 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5: Canada will match Washington's new tariffs dollar for dollar in order to protect Canadian workers, farmers, families and businesses. We cannot accept what they've offered and we will not give what they've asked.
4: 네, 카니 총리는 이 보복 관세가 다음 달 8일부터 발효될 거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은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양국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미국이 불공정하고 캐나다의 이익을 훼손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너무 적은 걸 제안했다며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0: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캐나다인의 단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 President Trump is the type of person that would steal your lunch money the first day. He'd steal the toque off your head the second day, and the third day he'd steal your running shoes. He is not to be trusted whatsoever. We need to stay united.
2: 네, 캐나다의 보복 관세 예고에 미국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캐나다의 보복 관세 맞불 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캐나다만이 미국의 보복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We're moving forward with measures that respond to Canadian retaliation. Remember, as President Trump has introduced a trade policy to reshore American production and protect American jobs, two countries have retaliated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anada.
0: 네, 또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말해 당분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의 입장과 정반대로 이번 무역 협상의 결렬의 책임은 캐나다에 있다고 돌렸는데요. 캐나다가 항상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왔고 이번에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는 철강 관세와 자동차, 목재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 캐나다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무역 협정도 이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언론들은 이번 관세 맞대응으로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사건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정황도 파악해 A경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장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 때문에 대부분 지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4: 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의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0: 무려 17차례나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번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0: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한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 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4: 과거 직장에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 공작에 책임을 지고 노웅래 전 의원과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신복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한 그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 의원의 행태를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사과하자 이 사건에 숟가락을 얹어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사법 방탄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노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을 방패삼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법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6: 부패 청산에는 여야 2편, 4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5: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6: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5: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 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6: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5: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0: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 고향 특례시.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영화 기쿠지로 여름 중에서 썸멀, 히사이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영화 음악을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해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을이 느껴지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우리 몸에, 우리 목에 굉장히 위험한 바람이라고 느껴지는 추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부터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전곡을 듣고 왔는데, 지난주 라인의 황금에 이어 오늘은 발

일퀴레입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4부작을 구성한 오페라입니다. 바그너는 새로운 오페라를 계획하면서 북유럽의 영웅 지그프리트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완성된 대본은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간 영웅의 이야기, 지그프리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곡을 하려다 보니 지그프리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본이 바로 청년 지그프리트. 그러자 이번에는 지그프리트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점점 타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나온 대본이 바로 발퀴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라인강의 황금 이야기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인의 황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석 같은 걸 쉽게 손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은 해가 뜨는 아침이나 해가 지는 노을빛에 비춰진 강의 모습이 황금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순간이 멈춰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까지 쓰게 된 것이고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반지를 모두 완성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년 8개월? 아닙니다. 2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발키레는 지그프리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단 하룻밤의 사랑으로 지그프리트가 태어나게 됩니다. 발퀴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에서 가장 많이 독립되어 공연되기도 하고 인기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지그문트 역의 존 비커스, 지글린데 역의 군돌라 야노비츠, 훈딩 역의 마르티 탈베라, 보탄 역의 토마스 스튜어트, 프리카 역의 조세핀 비지, 브린 힐데 역의 레진의 크레스팽,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입니다. 자, 발퀴레 지금 시작합니다.

0: 1막 1장입니다. 지글린데 남편인 훈딩의 집 밤입니다. 외딴 집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1: 여기가 누구 집인 줄 몰라도 잠시 쉬었다 가겠어 라는 말과 함께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곧바로 기절해버립니다.
0: 이 집의 안주인인 지글린데는 깜짝 놀라지만
1: 아 그래도 물을 챙겨서 꿀꺽꿀꺽
0: 물을 떠먹여줍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1: 남자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0: 떠나려고 하는데
1: 왜 그러세요?
0: 부상당한 몸입니다. 여자는
1: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0: 벌꿀로 만든 술을 내줍니다.
1: 우선 이걸 드시면 통증이 가실 거예요.
0: 그동안 방 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보지 않더라도 왠지 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무지막지하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키가 크다는 것을요. 그 당시 벌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방 안에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귀한 벌꿀로 만든 술까지 내어주시고.
0: 술을 마신 남자는
1: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통증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꼭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0: 떠나려고 하는데 여자가
1: 아, 잠시만요. 오늘 밤이 너무 늦었으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0: 그를 붙잡습니다.
1: 아직 부상이 심하니 하룻밤 쉬고 가라고 말하고
0: 남자는
1: 안 여자가 혼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저 한켠에 방이 있으니 좀 쉬다 가시는 게 괜찮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신세를 존치겠습니다.
0: 이 여자가 아주 남편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나 봐. 아 근데 인생사 우리의 인류 역사상 인생에 이런 해프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 인생사 살다 보면 진짜 이런 해프닝은 존재하더라.

0: 1막 2장입니다. 집주인인 훈딩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집에 낯선 사내가 있는 것을 본 그는 아내와 그 남자를 노려봅니다. 지글린 데는
1: 여보, 이 남자가 사실 그 어저께 너무 아파 보이시고 굉장히 괴로워 보이셔갖고 이대로 가면 죽겠다 싶어서 들여서 자라고 했어요.
0: 훈딩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상을 입어서.
0: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내와 이 남자의 얼굴이 너무 닮은 것 같아? 내심 놀라게 됩니다. 낯선 남자는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죽은 뒤 쌍둥이 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후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쌍둥이 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결혼식에서 신부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강제로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신부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다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이곳까지 쫓겨오게 됐습니다. 금방 나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0: 그 말을 들은 훈딩을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달려갔더니 그놈은 달아나고 없더군. 그런데 그놈을 내 집에서 만나다니. 내 너를 죽여야 하지만 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다. 그러니까
1: 우선 푹 쉬고 내일 결투를 하겠다.
0: 1막 3장입니다. 혼자 남은 사내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무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칩니다. 하늘을 대고 기도하나 봐요.
1: 아버지께서 제가 위기에 처하면 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칼은 어디 있습니까?
0: 무대 조명은 방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를 비춰줍니다. 그때 지글린 데가 방에서 조용히 나옵니다. 그는 사내에게
1: 지금 남편의 술에 수면제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어서 달아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0: 하지만 그는
1: 당신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0: 그러자 지글린 데는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1: 사실 저는 납치돼서 그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때 전 너무 슬펐는데 어느 노인이 와서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 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 칼을 꼽고 사라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칼을 뽑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칼의 주인을 만났네요. 저를 구해줄 경우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0: 두 사람은 서로 껴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열립니다. 지글린 데는 깜짝 놀라 누가 온 건가요? 라고 묻는데 사내는 그냥 문이 열렸나 보네요. 봄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동적인 테너 아리아를 부릅니다. 겨울 폭풍은 봄의 달빛에 쫓겨 달아나고 봄이 사랑의 빛으로 만나는군요. 빛나는군요. 이제 봄이 와서 누이를 만났으니 그를 오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0: Weichen, die trotzig und starr uns trennte von ihr.
1: 지글린데도 그의 노래를 받아 사랑의 이중창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봄이군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봄을 그리면서 저는 추운 겨울을 견뎌냈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했잖아. 얘 반했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이 쌍둥이인 것 같아. 그죠?

근데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남매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제글린데가 당신의 이름이 진정 배발트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이름은 없어졌어. 이제 당신이 지어주는 것이 내 이름이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제글린데는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당신은 지그문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 남매라는 걸 아는데 그 이름으로 살면 쌍둥이끼리 결혼한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서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한 상황이야. 뭔지 알겠죠? 당신의 이름은 대발트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는 내 이름은 지그문트. 난 승리자가 될 것이며 적칼이 그걸 증명할 것이오 라고 외치면서 나무에서 아무도 뽑아본 적이 없던 칼을 단숨에 빼냅니다. 그리고 노퉁이라고 외치며 칼의 이름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며 1막이 끝납니다. 2막 1장입니다. 황량한 바위산, 전작인 라인의 황금에서 나왔던 신 보탄이 등장하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 브린힐데도 뒤따릅니다. 보탄은 브린힐데에게 곧 있을 지그문트와 훈딩의 결투에서 지그문트가 이기도록 지키라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지그문트와 지클린드는 보탄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낳은 반신입니다. 남매죠. 보탄은 운명의 여신 에르다와의 사이에서 9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여전사 발키레입니다. 발키레는 이제 독일에서 나왔던 그런 저도 신화로 알고 있어요. 그 여전사들. 그 말 타고 완전 기사 같은 여전사들. 두 마리 양이 끄는 마차가 등장하고 결혼의 신이자 보탄의 아내인 프리카가 등장합니다. 프리카는 지글린데와 지그문트를 단죄해달라고 보탄에게 요청합니다. 쌍둥이 남매가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탄은 그 둘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신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마지막 지음엔 어쩔 수 없이 이 둘을 단죄하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2막 2장입니다. 다시 브린힐데가 보탄 앞에 나타납니다. 보탄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자 보탄은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줍니다. 보탄은 젊은 시절 난쟁이 알베리히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빼앗아 바랄라성을 만든 거인 파프너에게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죠. 보탄은 난쟁이 알베리히가 이 반지를 되찾아 바랄라 궁전을 공격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인 파프너에게 반지를 뺏어오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전에 했던 약속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인 파프너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간 여성 사이에서 낳은 지그문트가 파프너를 공격해 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부인인 프리카가 지그문트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의 신이 내린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2막 3장입니다. 무대는 다시 지상입니다. 지그문트와 지글린데가 계곡 사이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훈딩과의 결투를 피해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와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글린데는 탈진해서 더 이상 달아날 힘이 없습니다. 2막 4장입니다. 낙담한 지그문트 앞에 발키레인 브린힐데가 나타났습니다. 발키레가 인간 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곧 죽는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본생과 비슷합니다. 브린힐데는 지그문트에게 말합니다. 지그문트여, 나를 보라. 그대의 죽음을 가지러 왔다. 그대의 시체를 가지러 왔다. 한 거죠. 지그문트는 묻습니다. 저 여인도 저와 함께 가는 겁니까?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아직 이 땅에 있어야 한다. 이 여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그곳이 아무리 훌륭한 바랄라 성이라도 전 가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나를 보았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칼을 적에게 쓸 수 없다면 두 생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와 두 사람의 결연한 사랑을 본 순간 브린힐데는 그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내가 결투해서 그대를 보호하리라.

2막 5장입니다. 훈딩이 다가옵니다. 지그문트는 지글란드의 입을 맞추고는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훈딩이 창으로 지그문트를 공격하고 그는 칼 모퉁이로 맞섭니다. 탕! 창! 창! 그때 발키레인 브린힐데가 나타나 지그문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탄이 나타나 지그문트의 칼 모퉁이를 두동강 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훈딩의 창이 지그문트의 몸통을 찌릅니다. 지그문트는 목숨을 잃고 그 모습에 지글린데도 기절합니다. 이 모습에 놀란 발키레 브린힐데는 부러진 칼 모퉁을 챙겨들고 지글린데를 자신의 말에 태워 달아납니다. 보탄은 훈딩까지 베어버리며 아 그러니까 이 결투한 훈딩까지 베어버리고 가거라 겨루의 신 브린카에게 가서 보탄이 모든 걸 끝냈다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달아난 딸 브린힐데 쪽을 향해 너의 행동도 큰 벌을 받으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거 진짜 영화네. 3막입니다. 보탄의 딸인 8명의 발키레가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

뒤늦게 브린 힐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은 용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여인을 태우고 왔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발키레들이 놀라자 브린힐데는 나는 아버지 보탄의 명령을 어겼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절해 있던 지글린데가 깨어나 전 죽으면 그만입니다. 지그문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을 하나요? 라고 말하자 브린힐데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네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 그러자 지글린데는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자 브린힐데는 동쪽으로 가면 거인 파프너가 커다란 구렁이로 변해 반지를 지키고 있는 숲이 있다. 그곳에는 보탄도 가지 못하니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거라.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부러진 칼을 다시 붙일 것이다. 아이의 이름은 지그프리트다. 지그프리트는 승리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글린데는 감격해서 여인 발키레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얻은 거죠.

0: 산막 이장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보탄이 등장해 브린힐데를 찾습니다. 브린힐데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보탄은 딸에게 벌을 내립니다. 넌 이제 발키리의 자격이 없다. 이제 땅으로 내려가 한 남자만을 위해 부뚜막을 지키며 살아라. 평생 물레질이나 하고 살다가 늙어 죽게 되리라. 신이 평범한 인간 여성이 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발키리들은 퇴장합니다. 산막 3장입니다. 이제 무대에는 보탄과 브린힐데 둘만 남습니다. 브린힐데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전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한 영웅의 숭고한 마음을 받습니다. 한 인간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보탄이 말합니다.
1: 넌 이미 사랑이라는 뜨거운 세계를 알아버렸다. 이제 너도 사랑하는 자를 따라 인생을 살아라. 이제 너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할 것이다. 너를 처음 발견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0: 그러자 브린힐데는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든 주위를 불타오르는 불로 둘러싸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두 부녀가 헤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1: 작별이구나, 용감하고 훌륭한 아가야.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안을 수 없으리. 행복한 동시절의 동반자였던 너를 영원히 잃는구나. 너의 빛나는 눈동자에는 내 미소가 담겨 있었고 너의 불타는 눈은 나를 눈멀게 했다. 너의 소망으로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의 입맞춤을 보내마.
0: 이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의 신, 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어겨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면 사랑을 해도 잘라내는 그

호탄은 마법의 불을 지켜 브린힐데의 주변을 타오르게 합니다. 서서히 온산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작 발키리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에서 발키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 거미 붙는 지그프리트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막을 내립니다. 폐막 공연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가 협연을 맡는데요. 오늘 연주할 작품입니다.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아나스타샤 코베키나 첼로 케빈 존 에두세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23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 슬기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 6시 46분 기상청에서 요청한 국내 지진 관련 재난 방송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3분경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가 지난 후라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데요. 오늘은 절기 처서지만 아쉽게도 처서 매직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전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를 텐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소초 졸음쉼터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신갈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 낀 구간이 많아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에서 내린천휴게소 구간 안개 주의 구간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고삼 하이패스에서 부교인 구간도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에서 법원 구간 노면습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각 구간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마포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폭염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예보입니다.
8: 늦더위 속에 대기도 불안정해서 당분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중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린 중부는 서울 낮 기온이 26.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 중부도 다시 더워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충청 북부와 강원 남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도 최근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처서 낮 기온은 2024년 30.3도에서 지난해 32.2도로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높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 속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10: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동안
11: 기온이 상승 예보관
10: 지형 효과 등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9: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이어지는 늦더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까지. 한동안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7: 어제 오전 9시에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한 데 이어 정오에는 20호 태풍 개나리까지 새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개나리는 강도 1의 세기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 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나라 역시 중국 잔장 부근을 맴돌다 약화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현재 괌 북동쪽 해상에서

0: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허위 종결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1: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3: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 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4: 장씨
3: 이렇게 연락을
4: 남자친구입니다.
3: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2: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자, 이제 수사는 경찰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책에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1: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서 법률적인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석달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6: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4: 이용혁 건국대
6: 적합한
4: 경찰학과
6: 법력을
4: 교수입니다.
6: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5: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7: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4: 오윤성
7: 근무할 수 있는
4: 순천향대
7: 여건 이것을
4: 경찰행정학과
7: 마련해 주지
4: 교수입니다.
7: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5: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3분, 그러니까 10여 분 전쯤이죠. 해남군 서쪽, 서북 서쪽으로 23km의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규모는 3.1이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실내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이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규모는 3.1이었고요. 발생 깊이는 21km였습니다. 센터였습니다.
0: 자, 이 해당 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약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4일부터 해서 최근까지 여러 차례, 6차례 정도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이 가운데서 제일 큰 규모인데요. 일단은

0: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이 당부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이번에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보복 관세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당분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총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2: 그렇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와인과 유제품, 기계 등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시행했죠. 현지 시간 22일 연설에 나선 캐나다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Canada will match Washington's new
4: 캐나다는
3: tariffs
4: 노동자와 농민,
3: $1
4: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달러대 달러도 똑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도 내주지 않을 겁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2: 미국과 전쟁 중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미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은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양국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불공정하고 캐나다의 이익을 훼손하는 새로운 조건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너무 적은 걸 제안했다면서 이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캐나다인의 단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죠.
5: President Trump is a type of person
4: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여러분의 점심값을 훔쳐가고 다음날에는 포크를 훔쳐갈 것이고 그 다음날엔 운동화를 훔쳐갈 사람입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입니다.
0: 네, 캐나다의 관세 보복에 미국도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2: 네, 미국과 캐나다의 맞불 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캐나다만 미국에 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말도 들어보시죠.
6: We're moving forward with
4: 우리는
6: measures that
4: 캐나다의
6: respond to
4: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재개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도입한 이후 미국에 보복한 나라는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2: 또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말해 당분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이번 무역 협상 결렬의 책임은 캐나다에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캐나다가 항상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왔고, 이번에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는 철강 관세, 또 자동차 목재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는데도 캐나다가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이 북미 무역 협정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언론들은 이번 관세 맞대응으로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진실 공방의 양상인데요. 트럼프의 친서가 북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불쑥 공개했습니다.
4: 김정은 위원장이 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죠? 응답하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을 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주변국에까지 파장이 일었는데 북한은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겁니다. 북미 간 진실 공방 속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말한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직접적인 소통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트럼프의 친서가 북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수신 거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은 응답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8: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 친서가 전달된 거 아니냐.
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8: 무려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말했다면 뭔가 시기선이 갔겠죠. 그러면 답장은 안 왔지만 받은 것 자체에 친서가 될 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7: 친서가 아니더라도 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는 뉴욕이나 베이징의 북미 간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해남군의 규모 3.1 지진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0: 숲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3: YTN Radio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가을을 맞게 된다는 절기 처섭니다. 하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더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23.2도, 대구 24.3도, 전주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소초 졸음쉼터 갓길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이고요. 신갈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 부근 갓길에도 차량이 정차 중이고 독립기념관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영천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8월 말 습도 높은 더위에 체력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여름철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지켜내는데 힘이 되는 음악과 함께할게요. 8월 2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은 앤디 깁의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8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뉴스앤뮤직 언제나처럼 일요일인 오늘 지금 이 시각 7시 20분 뉴스앤뮤직

콜드플레이 그리고 조지 마이클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의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해 180일 동안 이어진 2차 특검의 수사기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1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종합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2차 특검팀은 지난 2월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출범한 뒤에 두 차례 수사기한 연장과 법 개정을 거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은 앞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가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신고건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입니다. 앞서 이 실종자의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경장은 가족에게 연락해 실종자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전한 뒤에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어제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어젯밤 9시 반 부산 시항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 약 6,400km를 통과해 영국 펠릭스도우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0월 5일 부산 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으로 편도로만 약 13,000km,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의 운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바로 만나봅니다. 6343님 신청곡이에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이어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7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제주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입적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해상에서 물에 떠있는 상태로 구조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했습니다. 지난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종앙종회 부의장과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 등을 지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왕지희를 꺾고 세계선수권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3위 왕지희를 게임 점수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첫 게임에서 동점만 14차례나 주고받는 접전 끝에 24대22로 승리한 안세영은 두 번째 게임에서도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경기를 끝까지 집중하며 잃지 않는 점수로 5점 차로 꺾고 결승을 확정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아침에 숙녀 예찬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밤낮 구분 없는 더위였는데 이제는 일교차가 생깁니다. 낮에는 아침 기온보다 10도 정도 오르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체온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고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정체 시작 전이라서 여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늘 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4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가 있는데요. 인도라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43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진도는 4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2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인데 최근 이 지역에는 규모 2점대의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를 맞았지만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태풍 소식까지 들려와서 걱정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1: 네. 일단 지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발생 근처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3.1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지금 8월인데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이번 3.1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치 않은 지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올해 발생한 게 44차례인데 그중에 3.0이 이제 4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 저기 칠레 이런 쪽처럼
0: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2: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데 그래서 지진이 그 나라들처럼 그렇게 자주 또 강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내부에도 그런 그 땅속에 응력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해소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땅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곧 큰 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늘 발생하는 수준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0: 네, 그래도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진동이 느껴질 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지진동을 느꼈을 때 대처

0: 이런 걸 좀 알려주시죠.
1: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건 인간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0: 네.
1: 자, 그 내진 설계,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신속히 대피하는 요령, 금방 말씀했듯이 해주셨듯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는 요령.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 추가로 다시 또 더 본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땅이 갈라지고 이 정도의 지진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0: 네.
1: 흔들림이 있을 때 2차 피해, 뭐가 무너져서 떨어져서 그런 2차 피해가 없도록 식당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대피가 필요합니다.
0: 네, 만약에 건물 안에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책상 밑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떨어져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뭐 경주 그리고 포항 지역에서 꽤나 규모가 컸던 지진의 기억도 있고 뭐 말씀대로 3.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을 감지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거든요. 지진을 탐지하는 기계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더 많이 과거보다 관측이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추이가 똑같습니다. 전 그 환태평양대 그 지진대도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원인을 미국 지질연구소 USGS도 지진 장비가 좋아져서 그렇다.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 다음에 7.0 이상의 그런 비교적 강진이 발생하는 건 어떤 자연적인 변화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그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금방 큰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0: 네.
1: 자, 그거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는 늘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판에서 판 사이 벗어나 있어서 그나마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는 아까 말한 내진 설계와 사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평가이신데요.
1: 네.
0: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말씀하셨던 그 불해고리 주변의 지진 네.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새벽에도 일본 지바현 주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이어서 최근 페루까지 중남미 지역에서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 지진 그 어떤 횟수의 빈번함, 그런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런 그 아까 언급한 그런 지역들이 그것 때문에 곧 어디에선가 큰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국 지질연구소의 아까 말씀처럼 그런 탐지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냥 자연의 한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진 관계 당국들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1: 분명한 건 지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요. 그러한 면에서의 인간의 한계들이 이 땅이 갈라졌을 때 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2: 네.
0: 일각에서는 그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그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이것과는 네. 거리가 멀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1: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라고는 네. 과학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는다거나 땅이 녹아서 또는 지하수의 변화가 생겨서. 지하수가 누르는 어떤 지면의 하중 또는 이런 그 빙하가 땅 속에 얼어있던 게 이제 녹아되거나 이래서 지각의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원인들 아까 땅이 이제 뭐 녹는다거나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하중의 변화 때문에.

0: 약간의 연관은 있지만 다 기후변화와 지진과 이런 연관을 지어서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1: 예. 뭐 지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무엇보다 안전 요령 대표력을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날씨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처서, 절기상 처서고 원래 처서 지나면 무더위가 좀 시원하게 사라진다고 해서 뭐 처서 마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0: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 지구가 과거보다 따뜻해졌거든요. 우리말에 그 처서엔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니까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그 정도 공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 처서에도 더웠고,
1: 네.
0: 올해 처서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폭염 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런 처서에 관련되는 그런 말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처서쯤,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광복절이라는 그 국경일이 지나면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어떤 그 선선함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날씨 변화인데, 한정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나의 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인데, 더위가 빨리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그러니까 여름의 폭이 더 늘어난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 정도로 늘었는데, 올해도 9월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 네, 이런 더위의 양상이 이제 정말 뉴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어젯밤에도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 계속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시기가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0: 그렇습니다.
2: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0: 지구 온난화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 안에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마치 비닐을 쳐놓은 것처럼, 비닐하우스처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00이면 100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이 돌았는데 99만 내보내고 1%는 가둬두는 역할을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그 영향으로 대기 중으로 많은 수증기가 방출이 되고, 이 수증기들이 어딘가는 폭염, 어딘가는 가뭄, 어딘가에는 폭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도 뭐 8월 초에 막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던 그런 좀 극한 더위는 이제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남부 지방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쯤이면 폭염과 열대야 없는 날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극한 그 혹서기가 이제 8월 2일 우리 그 경남에서 42.5도, 서울은 8월 8일 38도가 올여름 가장 높았는데, 그런 극값을 다시 나타내지는 않을 겁니다.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극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제 식어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금방 식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을 꽉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쳐서 지나면 대개 과거에는 누그러졌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 이게 9월까지 가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0월까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8월 하순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열대야주의보가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진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구름 없이 맑은 날을 보이면 해가 뜨면 이제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게 되고 그게

0: 밤에 식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름 날씨가 더 더워진 건뭐 여러 번 말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탄소 제로, 탄소를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지금 태풍도 앞으로 날씨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데 태풍 두 개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또 21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네 개인데, 사실 우리나라와 다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18호 사우델이 오키나와 부근까지 26일 접근할 겁니다. 오키나와를 그냥 관통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쯤에 오키나와로 갈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28일경에 그게 오키나와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쳐들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염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여름에 이 고기압 때문에 태풍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접근을 못했는데, 오키나와까지 와서 이게 이번에 19, 20호 태풍이 어제 생겼는데, 베트남 부근에서, 하나는 필리핀, 대만 부근에서 생겼는데, 이두개 태풍이 이 18호 태풍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쪽을 향해서 갈 겁니다. 또 대만에 여행할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태풍의 일생을 대만 부근 또는 중국 대륙으로 가서 약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그 강한 비구름, 강한 바람이 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1호가 생기면 뭐 동시에 그네 개가 있는 그런 태풍이 될것 같습니다.
2: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더위도 정말 정말 더웠는데 뭐 내년이 벌써 걱정이고 뭐 올해 여름이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정말 많이 덥겠죠?
0: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연의 변동성이 좀한해 높았다가 낮아졌다 할 겁니다. 특히 적도 태평양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이제 시작이 4월 달에 되는데, 5개월 연속 평년보다 높으면 그 4월에 엘니뇨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엘니뇨는 올여름보다는 내년 날씨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엘니뇨 바닷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여름이 이제 더 더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 꼭 엘니뇨가 아니래도 지구가 나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올여름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아주 극한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더 더워질 건 분명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테고, 또 엘니뇨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에 더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책에도 새롭게 보완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YTN News FM.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요즘 내리는 비는 한 번 쏟아지면 거침없이 내리는 소나기라서 한두 방울 떨어질 때 바로 대피하시거나 우산 펴주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데요. 오늘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용산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뚝섬로 자양동 방향 한남역에서 뚝섬길 사거리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소방차량 여러 대가 동원되는 등 꽤 크게 난 사고인데요. 3차로 이용만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은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 4차로에서 작업 시작됐고요. 이제 막 시작된 작업이라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긴급 노면 보수 작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새말복은 3차로에서 노면 요철 주위에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1차로 2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 작업 중인데 7월 초부터 장기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4도로 더위는 많이 물러났는데요. 습도는 현재 88%로 90%에 육박하는 끈적이는 후텁지근함이 느껴지는 휴일입니다. 실내에서 일단은 뽀송하게 좋은 음악 감상하시면서요. 이 아침 쉬어가 보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으론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Go West, King of Wishful Thinking.

0: 실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실성 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23일 일요일 아침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좀 눅눅한 그런 기분까지 바싹 말려줄 뽀송한 음악들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에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Let it now의 It is you,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fall love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43분에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지진의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진도는 4였는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전남 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2건 접수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침 엄청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고 계시다는 3025번님. 와, 돼지고기 직접 볶으시고 양파에, 양배추에, 감자에 마늘까지 넣고 간짜장 만들어서 드신다고요. 와, 여유 있는 휴일 아침 이른 식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3937번님은 아이 셋 있는 집입니다.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남편이 일어나서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더니 오믈렛을 식탁에 올려놨어요. 모양 좀 삐뚤삐뚤하고 달걀도 좀 탔지만 그래도 아이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저도 괜히 좋네요. 와, 좋으시겠는데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힘든 이유가 삼시세끼를 다 차려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근데 이렇게 한 끼 정도는 패스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준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뽀송뽀송 쾌적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좀 덥긴 해도 그래도 그 한여름의 극한 폭염은 지나가고 나니까 좀 살만한 것 같아요. 8616번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그래도 제법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서울 기온 아직도 24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 26도인데 습도가 많이 높아서 조금 꿉꿉합니다. 날씨 잘 참고하셔서 휴일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두 곡도 만나봅니다.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에 출몰했던 몸길이 70cm의 나일 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광교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명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체온에 육박한 더위라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비 소식이 함께 들어있어서 뜨거운 햇빛은 조금 가려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용산에서 난 사고는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뚝섬로 자양동 방향 한남역에서 뚝섬길 사거리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형 소방 차량은 없지만 아직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요. 도로 위에 떨어진 파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로 이동 중이고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청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짚어드립니다. 9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4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2: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0: 김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2: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1: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3: 택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0: 박성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1: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4: 청년, 성장 동력, 지방,
0: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4: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5: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1: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제주도가 10년 넘게 이어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미 현장에 정착된 제도를 바꾸는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S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6: 클린하우스 운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들고 분리배출에 나섭니다. 이날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요일을 놓치거나 정해진 날까지 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을 막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했습니다.